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크게 되라는 게 아니라 충성되게 살라는 말씀. 6월의 첫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나의 작은 마음 하나 가득 하임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조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자보다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는, 크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다 생각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6월의 첫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6월 1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무스막스한 입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씨 의병의 날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의병의 날 맞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사천의 김명희띠 큰아들 집에 반찬 사서 주러 갑니다. 잘 들으면서 듣고 갈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예원 천명철 남병수 골드사이즈 우혜영 3165-1670 1등하는 예쁜 언니도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동생 입원하는데 병원 태워주고 출근하려고 일찍 움직여봅니다 라고 남겨주신 우리 조혜연 집사님, 예, 동생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술이라고, 예, 내일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주님을 떠나 있는 동생이라고 해요. 또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동생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차미경님, 로즈3-4316님 그리고 9507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예,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놀래키려고 하지. 예, 지금 참고 있어요. 예. 뿜뿜 두 글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6월 1일인데, 6월의 첫날인데, 첫날에 또 월요일이잖아요.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예, 의병의 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선물 한번 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6 더하기 1은 뭐예요? 7이죠. 예. 7, 27번, 27번, 47번, 67번, 87번. 아, 27, 47, 67, 87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좀 부침이 있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7, 47, 67, 87. 승기승기 증승기 씨가 계산 트라우마 건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요즘 뭐 사칭 연선이 조금 그렇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7-6787 입장하시는 분께 높은 라디오가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드립니다. 침묵 월십이 찬양해요. 선하신 나의 주.

선하신 나의 주 팀룩월십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피아월십이 찬양해요.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7번, 67번, 87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7번이 두 자리 남았네. 아, 이런 말 했으면 드려야 되나? 세상에 자, 107번 분께 추가적으로 선물 하나 더 드려볼게요.

0: 87번은 지났고요. 자, 107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1: 자, 이 피아노로
0: 은혜 받는 분은 샵 0981번으로 뽕뽕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어요.

The fewer sieve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It's not my house. 저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쓱 넣었어요.

쓱 뭐가 쓱 나왔어. 자, 6월 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21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다.

막 움직이시면서 이 아침 신나게 신나게 주안해서 흔들어 제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기스 입장 그리고 장병 장경화 씨 힘찬 선곡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 왔습니까? 0091님 중독성 있는 문자 보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문자 자체가 중독성이 있네. 0091님 중독성 있는 문자를 보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중독이다. 아,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우리 진갈래비 장로님 함께하고 있고요. 2809님도 입장을 맞춰주셨고 정연주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건디 요새 그 개입을 잘 안 하시네요. 찬양할 때 추임새 막 넣으시고 그랬는데 아, 요즘 조금 헤이해지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It's no hay. 예, 헤이가 아니고요. 놓쳤어요. 예, DJ가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연주가 너무 심하게 연주하셔가지고 연주 때 내가 뭐 어떻게 들어가? 예, 연주 때는 여러분들께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 우리 세션 분들이 아, 좀 주목받으실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을 좀 확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세션들. 아, 좀 주목받는 시간 좀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DJ가 Yo, it's funky, it's cool. What we can do the 이런 거 가면 예, 조금 그래요. 아, 좀 DJ도 좀 채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이렇게 쉴 때는 DJ가 요거를 잘 봐요. 예, 들어갈 때 나갈 때 예, 치고 빠질 때를 잘 아는 DJ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빠질 때였다. 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It's no hay.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053님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설공스도 출석 예예 몸이 가벼워지는 월요일 예예 라고 예, 옛날 추임새 남겨주셨습니다. 아, 흥 옛날 거지 예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설공 씨가 요즘에 자주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8546님 신나는 찬양의 6월 첫날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더 신나볼까? 조금 더 신나보도록 하죠. 자,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으로 조금 더 신나볼게요. 월요일에 아, 요 정도까지 신나는 라디오가 있나 싶은데 그게 우리니까 예. 가자!

0: 여러분.
1: 2053 1637
0: 믿으세요.
1: 찬양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부르는 거 아니죠? 뽐뿜 라디오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앉아계신 그곳에서 서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생방송 중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샵 0981번 아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호흡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립니다. 자, 이찬영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637님도 월요일 힘이 뿜뿜 나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건디 들어갔다 나왔다 잘하는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봐요. 헤이해진 게 아니야. It's no hey. 내 사전에 헤이란 없다. 예, 회의만 있어. 회의는 너무 많아. 회의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회의 굉장히 많이 하는 극동 방송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하지만 회의는 없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있는지 함께 달려갑니다. 정연주띠. 우리 집사람이 여행을 갔는데요. 첫날에는 통화가 됐는데 둘째 날부터 통화가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극동방송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교회 출석해가지고 기도를, 감사 기도를 했더니만 저녁에 집사람이 집에 왔는데 여행 같이 갔던 지인이 선물을 사주더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사왔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또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예, 그런 마음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200통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것들. 예. 근심 걱정을 그쪽으로 푸시지 마시고, 우리 정연주 씨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 내어 맡기는. 그러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예. 어디, 연락만 안 되고, 눈에만 안 보이면, 예, 기본으로 한 50통씩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근데, 온 세상이 날 안 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이병욱 씨께서, 요렇게 또 치고 나오네.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부분을 들으시고는, 근데 온 세상이 날 안 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축하할 일이죠. 예. 축하하고, 좋겠네. 예, 온 세상이 나를 버려서 이런 찬양을 한 게 아니야. 예, 온 세상이 나를, 안 버리면 좋겠지만,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예, 그만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 버려줄까?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 예.

들었길. 회사분들이 안 들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또 다른 분 어떤 분 계십니까? 8725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 주님께로. 그 부분까지 들어갔어야 돼. 8725님. 실패고요. 2914님. 새색시가 달려간다. 서방님께로. 예. 잘 달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100m 11초 속도로 예, 달려가시면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성훈 씨, 새이미가 달력 보며 제대 날 찾아보고 있네요. 예, 군인이에요. 아들이 새이미인데 군인입니다. 실패고요. 진간랩, 새날 새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아, 잘했습니다. 8479님 새알 팥죽 먹으니 달다라.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드시고 나서 꼭 저기 체크는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깅 좀 해주셔야 됩니다. 러닝 좀 해주셔야 올라와 있는 어떤 그 저기 혈당 낮출 수 있으니까. 팥죽에다가 새알 넣어 먹으면 아주 그냥 혈당이 치고 오르지. 예, 혈당 스파이크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세 달로 이행시 선물 받으실 분들 황성아 1040 예, 두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 두 분께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병욱, 새벽에 시켜먹는 달구 한 마리. 완전 실패예요. 예. 달구? 닭을 말한 건가요? 맞나요? 그거의 적인가요? 예. 박병규 씨, 새가 아침에 얼마나 울던지 잠을 못 잤어요. 달이 바뀌는 알람이었나?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황성아 1040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했어요. 잘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빈들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 부족하고 여기는 빈들이니 촌과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이 문제 해결하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의 오병이어들을 제자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다른 말로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빈들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기적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 앉게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아나클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눕다라는 말입니다. 눕다. 사람들을 눕게 했다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어딘가 기대고 반쯤 누운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아나클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앉은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눕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영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 파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자 같은 데 앉지 않고 이 왼팔을 그 아래 쿠션 같은 것을 받치고 이렇게 기대어서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지어 앉게 했다는 말은 때를 지어 기대어 눕게 했다는 말이죠. 시편 23편이 연상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바로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떼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는 그들이 그 초장에 누이시는 분, 눕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장면의 회복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고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 장면에 나오죠. 그 다음 6장 39절에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눕게 했다 그랬는데 때를 지어 헬라어로 심포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심포지온이라는 말의 복수거든요. 심포지온은 뭐냐면 향연, 와인 파티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심피노라는 말에서 왔는데 함께 마시다, 잔을 완전히 채우다 이런

0: 말해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이 심포지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연회나 파티, 잔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여기 때를 지어 여기에 심포지아 심포지아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때를 지어 않게 했다 이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하는 잔치 심포지온을 하듯이 기대어 눕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만 하는 그 잔치 파티 소위 심포지온을 하듯이 그런 잔치 대형으로 눕게 했다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듣든 그 잘난 사람들만 한다는 심포지엄 파티를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삶이 최고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 큰 밥상을, 이 축제의 밥상이죠. 심포지온의 밥상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심포지온이 사실은 뭐라고요? 와인파티라고 했잖아요.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축제의 삶으로 바꾸실 때 주님은 누군가는 그 삶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파티, 즉 심포지온을 하면 귀족들은 누워있고 하인들은 서서 음식을 배식하고 물을 따라주고 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심포지온의 자리에서, 이 파티의 자리에서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누가 서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삼삼오오 다 모여서 기대어 누워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서서 기적의 빵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을 때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은혜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잔치를 위해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서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푸른 조장에 누이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만 누군가 그 은혜의 상을 차려야 한다면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주여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성찬을 배찬하겠나이다. 그 헌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대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0: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멜처럼 주를 떠나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며 주를 힘써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던 영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목숨 걸고 엎드렸던 모세처럼, 무너진 성을 보며 탄식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어긋난 영역을 말씀의 다림줄로 바르게 세우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무너진 교회 학교와 성벽을 재건하소서. 텅 빈

예배실이 다시금 예배하는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 모세와 바울 같던 영적 리더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마다 위기의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믿음의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부모들을 세워주셔서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이 시간 10시 5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2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얼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명희 정명희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병규씨도 입장을 맞춰주셨어요. 건디건디 운전 중에 생명 걸고 이행시 보냈는데 소개 안 해줘서 삐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예, 어야 많은 걸 걸었는데 자 어떤 거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규 씨 기가 막힌 이행시를 보내주셨을 수 있으니까 세 달로 이행시를 받아봤는데 야 요거는 내가 왜 소개를 안 했을까? 새가 아침에

얼마나 울던지 잠을 못 잤어요. 달, 다리 바뀌는 알람이었나? 아, 요거 땡 드렸던 기억이 나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여전히 땡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훌륭한 작품인데, 오늘의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았다. 아, 저희가 이게 너무 심사숙고한 어떤 그 작품에는 그 오늘 선물을 안 드렸는데, 우리 뿅규 씨가 아 너무 너무 깊이 있는 작품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DJ가 못 드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네. 박병규 씨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미경 정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와 씨 오늘 입장이 조금 늦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2부 참여 입장해 주셨습니다. 자 북청이 누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뿜뿜과 함께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도 여러분들 뿜파고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426님 2부 입장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뿜뿜 라디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라디오 아나바다 행복백화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0: 뿜뿜 라디오 월요일 2부 코너 행복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사랑과 은혜가 흘러 간다
1: 행복 백화점
0: 흘러가는 시간 아주 그냥 속절없이 흘러간다 아주 그냥 네. 네,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이 시간 라디오 하나보다 행복 백화점이 돌아왔습니다.
1: 아우 오래 기다렸어요. 아,
0: 예,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네요. 예, 우리 새 남자가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도 라디오 하나보다 행복백화점 우리와 함께하실 이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아 점장님 그리고 김대성 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반갑습니다. 5월을 잘 보내고 6월에 찾아온 6월의 남자 장미 같은 남자 그리고 나이도 6월 여러분과 함께 6월을 달리는 남자 점장 서창아 왔어요.
0: 갑자기 뭐가 하나 쓱 끼어드네요. 아, 자 우리 김대성 부점장님
1: 왔다네 몽골 갔다 왔다네. 김대성 부점장 함께 왔다네.
0: 아유, 자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는 그 몽골 예. 선교 로 인하여서 조금 이렇게 한 주 쉬어갔고
1: 맞습니다.
0: 그 전주에 이제 몽골을 위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또 선교 물품을 또 지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1: 잘 전달하고 예. 저도 잘 갔다 와서 예. 얼굴이 부었니 살이 쪘니 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0: 예.
1: 살이 쪘습니다.
0: 예. 얼굴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2: 몽골에서 예. 살아도 될 것 같아.
1: 현지인하고 완전 똑같이 먹고 예. 예. 너무 잘 먹고 잘 섬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0: 자, 또 우리가 또 명석이도 보고니까 예. 예. 예. 몽골의 어떤 현재 상황들 예. 어떠한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1: 몽골 친구들이 예.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 6.25 때 못 먹던 그런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쓰레기 사이에서 음식을 찾아서 먹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 뭐 청결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동네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양치하는 법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음식 등 이런 다양하게 우리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전달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함께 떠나봐요.
0: 자, 저희 우리 행복백화점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그 물품들은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요?
1: 아, 한 곳 한 곳 여러 곳에 예. 필요한 곳에 정말 잘 전달하고 왔고 예. 또 너무 많은 것들 특히 옷이나 이런 것들은 화물로 보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화물로 보내서 각 필요한 곳곳마다 이렇게 선교사님께 전달을 요청드리고 왔습니다.
0: 어떻게 요긴하게 좀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 그 친구들에게는 예. 작은 것 하나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끼면서 아낀 뭐 놀잇감, 옷 등등 정말 많은 곳에 기저귀까지 많은 곳에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보이지가 않는다고 아 이건 뭐 내가 뭐 보낸다고 뭐가 사랑이 전해지겠나 복음이 전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의 사랑이 모아주신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그 전해진 사랑이 또 복음으로 꽃이 맞습니다. 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신 우리 부점장님 위해서 예 박수 한번 예
1: 네, 감사합니다. 샘바노
0: 샘바노가 뭔가요?
1: 네 몽골어로 안녕.
0: 아 샘바노 예 박수 드렸는데 샘바노라고 예
2: 빠이빠이 아니에요? 예.
1: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는 게 그것밖에
0: 예,
1: 없어요.
0: 남겨 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아직 시차가 적응이 조금 좀
1: 시차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됩니다.
2: 예, 아니 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는지 네. 오늘 아침에 연락됐다니까요. 아니 네, 왔는데
0: 언제 입국하셨어요?
1: 토요일날 오전에 입국을 했는데 예. 이게 시차 적응이 아직 조금 안 돼가지고 계속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2: 네.
1: 예. 무려 1시간이나 차이 납니다 시차가.
0: 아 너무 많이 차이 나네.
1: 이거 적응하기 힘들어요.
0: 그 정도면 굉장히 혼미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약간 조금 눈이 조금 들깨신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이게 아직까지 밤이에요.
0: 성령에 취한 우리 김대성 부장님 예, 오늘도 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백화점 이제 문을 열고 문을 열어야 될 텐데

0: 네. 네.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못했던 네. 특별한 우리 행복백화점의 또 순서를 또 오늘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1: 우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차원극동방송 30주년 예. 기념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개척교회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살리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주는 또 저희가 또 임시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또 못 살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살리자. 그래서 오늘 정말 심폐소생술 같은 방송으로 아까 우리 부점장님이 몽골에서 살리고 온 그 영혼들을 우리도 살리자.
0: 그렇다.
1: 그래서
0: 살리고 6월 살리고
1: 있어봐 있어봐 좀 살리고 좀 있어봐 내 멘트 끝나면 해. 벌써 살리려고 그래.
0: 좀 덜 깨셔서 그래. 그래
1: 아직까지
0: 피곤해. 예.
1: 그래서 오늘 우리 6월의 또 첫날이고
0: 네.
1: 또 6월의 첫날이면서 월요일이고
3: 그렇습니다.
1: 야, 이 시작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날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힘있게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를 한 군데 살펴보고
0: 네.
1: 또 저희가 심사를 해서
0: 그렇습니다.
1: 한 군데 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교회 하나님의 몸을 또 함께 세워가 보는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고 소개를 해 올리도록 예. 하지요.
1: 자, 이렇게 살리는 방송 행복백화점 다 같이 손을 포개고 포개어 함께 문을 엽니다.
4: 열어 열어 열어.

0: 부점장님 살려봐.
1: 살리고 살리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살리고, 월요일의 살리고. 방송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건수 PD 안 나오면 계속 살린다
0: 살리고
1: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됐다, 아직도 이제. 안 나오네
0: 거기까지 해. 예. 자자자. 예. 아니 두 번 텀을 안 주면서 지금
1: 살리고네. 아, 좀 자야 되겠어.
2: 본인만 계속 살리시다가 예. 아, 자, 어쨌든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고 살리는 행복백화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예, 섬김과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눔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1: 샵 0982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요리 보내
0: 짠짠
1: 저리 말고
0: 짠짠
2: 그렇습니다. 요리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함께하는 교회 박봉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좀 긴장을 잔뜩 하신 것 같은데. 예.
0: 아니 놀라신 것 같아. 예, 우리 오프닝 하는 거 보고.
2: 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세요. 예, 좀 어떠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3: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너무 좋다고. 예. 우리 목사님의 네. 얼굴이 네, 네. 너무 인자하시고 그냥 웃는 상이세요. 웃는 상이셔서 그냥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박봉철 목사님.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자 양산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위치한 교회입니까 목사님?
3: 네, 양산 함께하는 교회는 그 양산 동면 석산, 네, 석산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네. 개척까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 2년 정도 되셨네요. 예. 자, 양산 함께하는 교회 또 어떤 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교회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한 부목사로 7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고 저에게 같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양산 동면 지역을 보고 아 하나님 이쪽에 주신 거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이 사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고 주택 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한 7천 세대가 이렇게 있는 지역이
2: 오 굉장히 많네요. 네.
1: 많아요. 예.
3: 그리고 아파트는 뭐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 중학교 한 군데 또 한쪽 반대편 쪽에는 AI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중학교가 또 이렇게 건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이들이 밀집 지역 예, 보통 부산 지역의 북구 쪽이나 가게 되면 초등학교 한 학급에 보통 한 반 아니면 두 반 네.

0: 요즘은 한 학급 한 25명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10반까지 있는 거예요.
1: 어, 그래요?
0: 네, 1학년부터 6학년 10반까지. 그런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1: 예.
0: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바치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는 게 여기를 인도하셔 가지고 어. 네, 어린이 이런 전도에 대한 네, 그런 사역을 가지고
1: 그렇군요. 예, 참 귀한 사역을 좀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우리에게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2: 그렇죠.
1: 그 사역을 이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박봉철 목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위에 또 좋은 밭을 가지고 계신데
2: 네.
1: 현재 좀 교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0: 뭐 교회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양산 지역에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름 있는 몇 교회 빼고는 대부분이 작은 개척 교회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재정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서 공간이 또 부족해서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사모가 또 전도사로 또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어린이 사역을 또 했었고
1: 아하.
0: 또 예, 함께 예,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개척할 때도 저희가 성도들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만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가운데 아는 후배의 동생 후배의 아들 딸이 두 명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한 명 오게 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분식 가게 사장님 딸이 또 한 명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오게 되고 언니가 오게 되고
1: 예.
0: 이렇게 되면서 예, 연결되어서 하자마자 아이들이 한 12명
2: 우와.
0: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이사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한 8명 정도 되는데 예, 또 어른들도 지금은 뭐 이렇게 한 20명에서 한 25명 이렇게 하는데 2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1: 네.
0: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1: 네. 이름 그대로 함께하는 교회.
2: 예.
1: 한 명이 오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2: 예.
1: 목사님.
2: 제가
1: 예.
2: 살고 있는 지역에
1: 예.
2: 이 교회가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요.
1: 아,
2: 보면서 예, 아 저 교회가 예. 참 특이한데 위치를 하고 있구나. 함께한 교회. 예, 그래서 뭐 그 근처에 이제 제가 그 거래하고 있는 금융권도 있고 또 제가 행사했던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그 목회했던 일들은 뭘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일 학교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아이들도 좀 적기도 하고 이랬는데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주일 학교를 이렇게 살려내고
1: 예.
2: 있는 다음 세대에 좀 치중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희망이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밀집 지역에 주택 밀집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그 많은 황금 의장을 끼고 있는데 또 이곳에서 목회를 또 시작한 지 2년 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또 이사를 하셔야 된대요. 예, 맞죠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2: 예, 더 큰 데로 가나요 작은 데로 가나요?
0: 아 조금 커졌습니다.
2: 아유.
0: 네.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어른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습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은 놀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른 방에서 막 뛰어놀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공간적인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던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0: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물을 이제 주변에 옮길 만한 곳이 있는지, 그래서 분리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던 차에 바로 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이제 2층하고 3층 이렇게 되는 적당한 건물이 생겨가지고 또 극적으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1: 아이고.
2: 야, 그러려면 이제 이거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이사를 가는 게 어렵거든요. 가게 되면 새로 인테리어 다 해야
1: 그렇죠,
2: 되고
1: 그렇죠.
2: 또 뭐 집기 들어가야 되고
3: 맞죠.
2: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아마 오늘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1: 네.
2: 왜냐하면 이사 시점이 딱 이제 요 6월 말 7월 요쯤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 안에 물품을 채워 넣고
1: 맞습니다.
2: 이래야 되는 시점인데 목사님
0: 네.
2: 이제 방송 오셨으니까
0: 네네.
2: 딱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면서 사모님하고 사모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3: 아름다워요.
2: 예.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해 보시니까 야 이사를 가면 어린 사역에 뭐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른들 사역에 이런 사역에 이 목표점을 맞추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요거 좀 필요한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뭐 다 교회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늘 필요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교회에 보면 TV가 좀 큰 화면 TV가
2: 예.
0: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나면 한 층에는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층은 주일학교와 식당을 이렇게
2: 예.
0: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1: 네.
2: 그래요.
0: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늘
2: 예.
1: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가지는 부담감이 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실 때마다 있는 걸로 느껴져요.
2: 맞아요.
1: 왜냐하면 뭔가 내가 큰 걸 해드려야 될 것
2: 그렇죠.
1: 같고 뭐 TV라고 말씀하셨는데 TV를 내가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담감을 안고 계신데 저는 그 지난 회차에 우리 그 몽골 단기 선교를
2: 예,
1: 갈 때
2: 예,
1: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잖아요.
2: 네.
1: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흘려보내주시면 정말로 교회가 또 살아나는 데에 세워져 가는 데에 그 지역 가운데 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로 귀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2: 네.
1: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 맞습니다.
1: 싶고 그런 것들을 오늘 또 한번 기다려봅니다. 저희가
2: 예,
1: 예. 자, 샵 0981번입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것들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합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3: TV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3: 다음 세대들
1: 네네네.
3: 먹는 거
1: 그럼요.
3: 진짜 오지기 먹거든요.
1: 네. 오지다
3: 하루만 지나면
1: 예.
3: 답이요.
1: 예.
3: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간식 뭐
1: 예.
3: 이런 거 할 거 없이 부담 없이 작은 것을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1: 그렇습니다.
3: 냉장고 열어보세요. 빨리
1: 예. 간식 좋습니다.
2: 예.
1: 간식 너무 좋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또 기뻐하고 학용품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2: 예, 예.
1: 어떤 거요 목사님?
0: 전도물품도
2: 전도물품
1: 예, 전도물품
2: 하면은 또 뭐 건빵 아닙니까?
3: 건빵 물티슈
1: 저희 건빵 많이 나오거든요.
2: 그렇죠.
1: 예, 건빵도 많이
3: 빵빵합니다.
1: 나오고
3: 예, 예. 건빵
1: 자, 한 분께서 피아노는 있으신가요? 라고 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예, 어떻습니까? 피아노는 있으십니까? 교회?
2: 뭐
0: 피아노는 있습니다.
1: 아, 피아노는
2: 예, 예.
1: 있고요.
2: 요즘
1: 예.
2: 또 피아노보다는 신디를 많이
3: 그렇죠.
2: 왜냐하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1: 예.
2: 큰 피아노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런데
1: 그렇습니다.
2: 자 그러면 제가 또 목사님 옆에서 TV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저 지난주에
1: 예.
2: 제 아내가 아는 그 직장 동료가
1: 예.
2: 그 집을 비우면서 그 집에 있는 TV가 65인치 커브드
1: 예.
2: 커브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3: 몰라요.
2: 공면으로 살짝 꺾이는
3: 예. 라운드
2: 65인치 벽걸이 TV
3: 아우.
2: 이게 저 그냥 싼 거 아니고요. 예, 진짜 그 브랜드 TV인데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1: 네.
2: 요거 한 대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보고 요거 방송을 좀 해서 누구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목사님 요 정도 크기 어떻습니까?
3: 야.
2: 예. 아이 저 별로
0: 감사합니다.
2: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요거 저 옛날에 그

0: 그 뭐죠, 그 만화영화 그런 게 돼. 망치로 뿅 때리면 다 커지는 그런 거 있었는데.
1: 예.
0: 아, 요건 좀 더 커져야 되나요?
1: 아니, 65인치면은 상당히 예. 크죠.
0: 아니, 그 예. 벽면에 예. 좀 이렇게 딱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고급 그 전문가용 러닝머신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러닝머신이 아니고.
1: 예.
0: 전문가용 앞에 어. TV 달려 있고 어머, 뭐 한데 그냥 못 가져온대요. 이거 다 뜯어 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가격대가 한 700만 원대 되는
1: 아, 그러네요.
2: 근데 예. 상대
0: 가지마.
2: 왜 안 가?
0: 안 돼. 우리 둘이 못 들어. 안 된대. 그래서 일단은
1: 전문가가 해야 돼, 전문가가. 예, 예.
0: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일단 한번 내 봅니다.
2: 근데 예. 목사님 풍채를 보니까
0: 예.
2: 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 우리가 가야지. 뭘 목사님을 예, 보내려고. 그죠, 목사님.
2: 아니, 일반 러닝머신을 목사님이 올라가셔야 될 것
1: 예,
2: 같습니다.
1: 예, 일반인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예.
0: 아무튼 65인치 벽걸이 TV. 아, 예. 예, 제가 요거를 교회가 원하면은
1: 감사합니다.
0: 저랑 그 같이 주소가 제가 있어요. 같이 가서 한번 제가 아우, 벽걸이 떼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떼서 교회에다 안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벽걸이 TV 한 대 기증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거
1: 네.
2: 맞습니다.
0: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면 옆집에 있는 거
2: 우리 집 냉장고 대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입니다.
1: 네. 자, TV는 이제 뭐 채워졌으니까요.
0: 예.
1: 여러분들 부담 없이
2: 네.
1: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자그마한 여러분들의 마음들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오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예. 무료로 입 입장 가능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음향은 어때요? 교회 음향 상태는?
3: 그냥 기본으로.
0: 기본이라면은 네. 뭐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3: 네, 지금은 뭐
0: 예. 찬양팀이 있나요?
3: 찬양팀은 그냥 남자 지사님 청년 이렇게
0: 아~
3: 아니면 안 될 때는 제가 그냥
0: 아,
3: 제가 혼자 할 때도 있고.
0: 예, 예.
3: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제가 이 교회를 한번 가 봤는데
0: 예.
2: 음량이 일단 기본 음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 3층 본당과 유초소 예배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3층에 이제 유초소 음량이 하나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거기에 그러면은 음향과 마이크 세트 이런 거 필요하겠죠.
2: 그렇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또 우리 또 창대가리라가 예, 전문적으로 또 담당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 예, 음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2: 점검해서
0: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2: 저희
0: 테니까
2: 사무실에 거 뜯어서
0: 예 사무실에 우리 거 쓰자고
2: 창대
0: 가지마
2: 또 안 가네.
1: 자, 두 분 그 방송 외에서 예, 회의를 하세요.
0: 알겠습니다. 예,
1: 방송 예. 외로 많이
0: 아니 이제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1: 예, 방송에서 회의하지 마시고요. 자, 또 한 분께서
0: 예.
1: 두 달 전에 양산 함께하는 교회에 방문을 하셨던 분이래요.
0: 아, 그래요?
1: 그때 보니까 예배용 PC를 바꿀 때가 되셨다고 예, 남겨주셨어요.
0: 아~
1: 하창수 씨께서
2: 데리사.
1: 예, 남겨주셨습니다.
0: 아, 대리사가 예. 왔다 갔네, 그죠?
2: 네, 예, 예. 한번 오셨다 하더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바꿔준대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요.
0: 아니고.
1: 예, 예. 예배용 PC를
2: 구하고 있다.
1: 구하고 있다.
0: 아, 예. 그 필요한 걸 또 알려주셨네, 그죠?
1: 네네네.
0: 목사님, 맞습니까? 지금 PC 상태가 어떻습니까?
3: PC 상태가 지금 안 그래도 토요일 날 점검하러 가니까 저희가 그 사무실에 PC가 두 대가 있고
0: 네.
3: 그다음에 방송용 PC가 한 대 있는데 예, 오래된 거라고
0: 아.
3: 나중에 고장 나면 바꾸시라고
1: 예,
3: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방송용이면은 예배에 뭐 이렇게 찬양 가사나 이런 거 띄우는 거죠?
3: PPT 작업을 하고 동영상 띄우고
0: 예.
3: 뭐 그런 부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옛날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보드라든지
0: 아~
3: 뭐 이런 게 또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0: 느리고
3: 예, 좀 그래서
0: 버벅거린다 이 말이죠.
3: 예. 조금 이제 고장이 나면은 다음에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런,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새로 이사를 가는 곳에는 예. 또 이제 조금 그저 설치를 하면서
2: 세무대 세수를 담아라.
0: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부점장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지금 12명?
3: 8명 정도.
0: 8명 정도.
1: 8명 정도.
0: 아우, 좋네요. 이 아이들 데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1: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또 한 주, 간식을 이렇게.
0: 네, 예,
1: 이렇게
0: 예.
1: 여러분들께서 흘려보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또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그렇죠.
1: 예.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2: 맞아요.
1: 뭐, 과자라도 괜찮고, 뭐, 다른 뭐, 빵이라도 괜찮고.
3: 라면도 좋아합니다.
1: 아, 라면.
0: 맞네.
3: 컵라면.
0: 아, 맞다, 맞다.

0: 예.
1: 아이들이 토요일 날 교회 오나요?
2: 지금 토요일 날 저희가 그전에 매주 토요일 날 하다가
1: 예.
2: 지금 방학 기간을 조금 가지고
1: 아, 토요 학교 이런 걸 했던가요?
2: 그렇죠. 예. 토요 학교 매주 이렇게 하다가
1: 네.
2: 이제 자원받는 선생님들 통해서 처음에는 저랑 사모랑 같이 매주 토요일 날 토요
1: 예.
2: 학교를 하면서 만들기 수업도 하고 뭐
1: 어.
2: 체육놀이도 하다가 그다음에는 오시는 분들 소개로 해가지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1: 예.
2: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0: 예.
2: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벌리시니까 일을 벌리니까 다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체육 하시는 분들은 체육 하시는 분들을 또 붙여주셔서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걸 하고 토요 학교를 하고 있다 하니까 본인이 문화센터에 보면 오란다 과자 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그걸 배우고 오셔가지고
0: 아이고.
2: 재료하고 그 용기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날 그거를 해주고 가셨어요.
1: 야,
2: 오란다
0: 너무
2: 만들기 틀을
0: 감사하네요.
2: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배워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는 또 여러 가지 또뭐 아이들 또 교회에서 떡 만들기도 한번 해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예. 종이 접기도 괜찮거든요.
0: 네.
2: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두달 정도 이렇게 예약에 차가지고
1: 예.
2: 아이들도 너무 좋아.
1: 아,
0: 그래요.
1: 좋다.
0: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재능들도
1: 예.
0: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능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가 하나 올라왔네요.
1: 예.
0: 예. 이분께서 저희가 기다리던
1: 예. 네.
0: 그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1: 야.
0: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 컵라면
3: 한 박스 기증 왔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가지고
3: 그렇죠. 이제
1: 이제
3: 시작이네요.
1: 컵라면 쫙 나옵니다 이제.
0: 네.
1: 컵라면 아마
3: 긴급 속보입니다.
0: 예.
3: 우리 옆에 아름다우신 사모님께서
0: 예.
3: 아이스크림
1: 아.
3: 아이들 간식 아이스크림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0: 예.
3: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여름이니까
1: 아이스크림.
0: 네. 아이스크림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또 위로거든요.
1: 네.
3: 그렇죠.
0: 예. 아이스크림 또 기증해 주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예.
1: 아이스크림은 당일날 먹어야 되니까
0: 네.
1: 이거는 뭐 돌아오는 주일에
0: 예.
1: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뭐 보내준다든지
0: 그래요, 뭐.
1: 아니면은 뭐또 가까운 그 아이스크림 연결되는 분들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컵라면 보세요. 출발하죠.
3: 아, 우리 축복의
1: 자.
3: 대디. 컵라면 한 박스
1: 아,
3: 기증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목사님 이제
0: 고맙습니다.
1: 두 박스입니다. 두 박스.
0: 예,
1: 예.
0: 컵라면 또한 박스를 기증해
1: 아,
0: 주셨습니다.
1: 2주치 확보됐습니다.
0: 감사드리고요. 자,
1: 자.
0: 말씀드리는 드디어
3: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0: 예.
1: 자, 9276님이 아이스크림 기증합니다.
3: 합니다. 바로바로 말하자마자 나옵니다.
0: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 기증. 요거는 이제 교회 측과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1: 예.
0: 또 받으실 수 있는 시간대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쭈쭈바 신계를 예, 보내겠다고.
1: 아우 그
0: 예.
1: 추억의
3: 쭈쭈바 신거?
0: 예.
3: 난 단거.
0: 신계.
3: 신계?
0: 신계. 예. 자,
1: 이 아이스크림
0: 또,
1: 맛있거든.
0: 쭈쭈바? 아이스크림이 또 나옵니다. 또
1: 아, 이거.
3: 4960님께서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하고 쿠폰을 드린다고
1: 이거 저
3: 보내주셨어요.
1: 그 교회 앞에 맞은편에 이거 있지 않아요?
3: 있습니다.
1: 이
3: 있습니다.
0: 아, 잘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1: 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3: 짠짠따란짠.
1: 예. 이거 좋아요. 31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거 좋습니다. 쿠폰으로 줍니까? 가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골라 드시면 되겠다. 그죠?
0: 네.
3: 이분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0: 아이 세상에 아니 쥐쥐바
1: 신게 네.
0: 보내주신다는 이분이
1: 네.
0: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1: 그래요?
0: 하시는 분이세요.
1: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3: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0: 아니, 저랑 같이 교회에서
1: 예.
0: 유치부 봉사하시는 선생님이신데.
1: 아, 그래요?
0: 아, 신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창원이네요.
0: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
3: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한번
0: 예.
3: 방문하도록
0: 아유,
3: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3: 또 이야, 냉동실 꽉꽉 찬다.
0: 예. 자,
1: 자 5024님이
0: 예.
1: 저도 아이스크림 개장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 이번 7월까지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꽉꽉 채워서 네. 애들이 신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서
0: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서 우리 히스엔드에서 예. 쌀국수와 라면 한 박스를 그리고

0: 음식까지 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예. 사모님의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1: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 채워져 가고 목사님의 컵라면 예. 이게 또 채워져 가고 있고요.
2: 자, 그리고 이분께서는 예.

0: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응원하고 싶으신가 봐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간식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2: 샵 08에 50원에 입장료 들고 함께 불러봅니다. 어디로?
3: 여리 보내 짠짠 저리 말고.
0: 자, 여러분들의 마음들 이쪽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도록
2: 우리가
0: 하겠습니다.
2: 간식도 좋은데 아이들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놀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네. 이런 것도 집에서 안 쓰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신나게 교회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런데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예, 주회전에서 이렇게 논다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1: 네,
0: 목사님 말씀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미래들이 확 있으니까 아 이게 좋은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뭐 말씀하신 보드 게임이라든지
1: 네.
0: 시간 보낼 수 있는 뭐 장난감이라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한 분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창수 씨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뭐 큰 거 네 통 보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거 저 목사님 다 보관할 네. 때는 있죠?
4: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될까요?
0: 간식을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2: 자, 예. 냉장고 구하고 있습니다.
1: 이걸 간접적으로 예. 우리 목사님 냉장고 주세요. 하나 사야 될까요? 이러니까 냉장고 필요합니다. 예. 예. 우리
0: 아니,
1: 또
0: 그만큼 예.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이들 것만 예. 집중적으로 지금 구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예.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도 좀 계시잖아요.
4: 네, 처음 저희가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20분에서 한 25분 되시는데
1: 네, 다 이런 아름아름 소개로 오신 분들.
4: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한번 교회가 있으니까 또 아시는 분 소개로 그래서 한번 오셨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정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함께하는 교회 오니까 예, 교회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1: 아, 그렇구나. 아,
4: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4: 그러니까 가족, 왜 그러지 보니까 너무 가족 같고 따뜻하고 푸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성도분들이 해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한 60대 청년들도 뭐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보통 보면은 60대에서 80대 분들이 주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는 정신지체 3급 되시는 분도 계시고
1: 예.
4: 그다음에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이고.
4: 그다음에 암환자도 계시고 또 약간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 있으시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징이 또 교회가 뭐냐면 저희는 오전 예배도 있지만 오전에 11시 예배, 오후에 2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
4: 예,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본인 교회, 자기 교회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제 생각에는 좀 흘려보내는 게 참 기독교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는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1: 네,
4: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좀 채워지잖아요.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네. 네, 저희 교회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
0: 예.
1: 야, 그러면은 네.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주일마다 이분들하고 또 점심 해 드신다 그랬잖아요.
4: 네, 저희는 네, 점심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1: 예, 예.
4: 합니다.
1: 아, 그럼 네. 쌀이 좀 많이 들겠는데요?
4: 아, 많이 드시더라고요.
1: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사회적 약자나 좀 이렇게 네. 소외 계층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행복을 느낀다니까
4: 네.
1: 여기 와서 또 사랑의 밥 공동체가 돼 간다는 거.
0: 예.
1: 이게 참 좋잖아요. 그죠?
0: 그렇습니다.
1: 자, 쌀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 오시고 또 아이들도 아까 우리 부점장님 아이들이 어떻게 먹는다고요?
2: 오지게 먹어요?
1: 오지게 먹는데요. 그래서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점심삼아 먹이고 우리 어른들은

0: 그래서 쌀을 좀 보태주시면 쌀도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행복을 느낀다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아우리
1: 축복이
0: 대대님이
1: 바쁘다.
0: 예, 전도연 건빵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2: 예.
0: 아, 좋습니다.
2: 자, 또 0123님께서도 아이스크림을 예. 한 통 예, 뭐 보내겠다라고 남겨주셨고요. 2809님은 그 미니카 트랙 세트도 괜찮으신가요? 물려받았는데 상태가 좋습니다. 대략 4살에서 7살 정도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도 뭐 하나 있으면 네. 아이들이 뭐 좋아할 것 같네요. 자,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그 울림을 줍니다.
0: 네.
2: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이 뭔지를 깨닫는 그 교회.
1: 맞아요.
2: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또 목적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을 알려주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공동체, 그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0: 예.
2: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 작은 힘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면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자,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한 분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교회
0: 제가
2: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0: 잘 압니다.
2: 예, 예.
0: 왜냐하면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아요. 남양산 IC. 예, 남양산 IC에서 딱 내리면
2: 네.
0: 오른쪽으로 딱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꺾으면 교회입니다. 예, 육교 바로 앞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찾기도 쉽고 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니까 남양산 IC로만 들어오면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역은 양산 동면 석산이라는 지역인데 그 교회 앞에 교차로, 회전 교차로도 있고요. 교통도 좋고. 목사님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줄 만한 위치?
3: 그 회전 교차로에서 남양산 IC 나와가지고
0: 예.
3: 양부대
0: 예.
3: 양부대
0: 아, 맞아, 맞아,
3: 방향으로
0: 맞아.
3: 딱 틀면 육교
0: 바로
3: 앞에
0: 예.
3: 네, 함께하는 교회가
2: 있습니다.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2: 자, 여러분들도 오가시는 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또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0: 네.
2: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0: 저희도 예. 한번 가야겠어요.
2: 네.
0: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찬양팀 데리고 21일 주일에
1: 6월 셋째 주
0: 예, 가서 찬양인도 하고 그 다음에 레그레이션
2: 레그레이션
0: 예, 레그레이션 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에 사용할 선물까지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자, 오늘 함께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비전과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들도 함께. 예,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예, 그래서 우리 네.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여름 동안 공사를 하고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층, 3층을 분리해서 또 어른들 예배와 아이들 예배해서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그런 말씀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산 함께하는 교회 박봉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두 분도 인사 남겨주시죠.
0: 네, 여러분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산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도와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돕는 일에 애를 쓰겠습니다. 점정서창아 물러갑니다.
1: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역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눔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

0: 합니다. 부점장 함께 물러갑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시까지 여러분들 귀한 마음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6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은 더 짙은 초록빛을 입어가고 있고요. 햇살도 어느새 초여름의 온기를 품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늘 이렇게 반복해서 조용히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있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들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 사모입니다. 잠깐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을요,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진주 상문교회 팽원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요, 요셉이 바로를 제외한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고센에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17세의 청소년 시절 형들의 시기로 인신매매를 당했고 반려간 보디발 집에서는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쩌면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술, 떡을 준비하던 관원장들이었습니다. 훗날 복직된 술 관원장은 바로의 괴로운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주신 꿈대로 모든 이에게 절을 받을 만큼 권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신이 원치 아니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만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시기에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가정총무, 감옥의 사무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지만 7년 풍년 후

0: 7년 흉년을 대비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를 맞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욥기 13편 10절의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키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훈련의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에 앞서 마음을 바꾸어 평안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 그리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먼저 방송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돌아봐 주시고
1: 아멘.
0: 각각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지만요,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가정의 염려, 건강의 문제, 자녀를 향한 걱정, 또 경제적인 어떤 압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냥 그 마음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저는 지금 조금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어지게 하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의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말머리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기도할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기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함께 하신 뒤에 기도의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첫 찬양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려졌기를 바라면서요.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 하나, 또 가슴 한편에 스쳐 지나간 걱정 하나, 말없이 마음을 무겁게 하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으셨다면요. 그 마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때로는 내 걱정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오래 품고 우리가 혼자서 견딜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지친 마음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사연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1868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유발

0: 방암으로 내일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대상포진이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속히 대상포진이 나아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도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받아서 종양도 없어지고 전이와 재발이 없이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집에 남아있는 남편과 아이들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아, 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 엔지니어를 한참 했었는데요.
0: 네.
1: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암이라는 것이 참 안 걸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걸리신 분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거기다가 또 이제 치료 가운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렇게 같이 손상이 된다라고
0: 그렇죠.
1: 저는 들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도 이렇게 함께 온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도 너무 아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예.
1: 지금 고통 중에 있을 텐데
0: 주님.
1: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0: 아멘.
1: 그 통증들을 좀 완전히 완화시켜주시고 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68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0: 주님.
1: 유방암으로 인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다 또 대상포진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0: 아멘.
1: 이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세포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0: 아멘.
1: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견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0: 주님.
1: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 치료도 완벽하게 하고 이 상황을 또한 다른 아픈 이들에게 다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1868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 후에도 깨끗하게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전이와 재발이 되지 않고 완벽한 치료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 가족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몸의 질병이 우리의 어떤 통증 때문에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요. 또
1: 네.
0: 때로는 마음까지 지치게 하는 그런 또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죠.
1: 네.
0: 네, 1868님 부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힘내시고요. 정말 어느 순간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이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1: 아멘.
0: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멘.
0: 오늘의 다음 사연은요. 또 3093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이 잘 안 나가는 집이라서 걱정이 되고요. 또 이사 가는 집도 얻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도 석 달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살던 집에서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9년을 살았는데요. 아이들을 낳고 이사를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2년마다 옮겨 다녀야 했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0: 그렇죠.
1: 힘도 들고
0: 네, 네.
1: 예, 재정도 들고
0: 맞습니다.
1: 이번에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사택으로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참

0: 집주인분께서 자기 집이 좀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사 오기까지 집이 안 나가서 제가 이렇게 네.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저도 좀 진땀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이 잘 나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안 나가는 집도 하나님이 딱 임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때 이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사를 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또 무슨 계획이 있는 줄로 저희들은 신뢰를 합니다. 참 이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집도 잘 안 나가서 너무 걱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 집에 꼭 들어와서 그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 조금도 이유를 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서로가 기분 좋게 잘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특별히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기로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얼마나 하나님 이쁩니까? 하나님과 주님. 가까이 하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이 주님. 아시오니 아멘.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가장 가운데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그 가정을 통해 담장 너머에까지 아름다움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087님의 사연인데요.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외박, 외출, 휴가, 승인이 잘 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들이 수경 훈련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보내주신 기도 사연이네요.
0: 네, 저희 큰아들이 작년에 이제 전역을 해서 학교에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갔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군대 가면 다 힘듭니다. 근데 나와서 알고 보면 사회생활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연습도 하고 잘 적응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단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 아멘.
0: 적응을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님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1: 주님.
0: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1: 주님.
0: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잘 발휘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 아멘.
0: 그 힘든 가운데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에 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1: 주님.
0: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외박 외출 휴가 승인도 잘 나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0: 만나서 기쁘게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멘. 지금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체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 군대의 선임 후임들과 함께 잘 합력을 해서 훈련도 잘 배우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특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347님의 기도 사연인데요. 이제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가족 간에 이 상속에 관련해서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0: 네.
1: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모든 상속을 전부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 사연이네요, 목사님.
0: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믿는 가정에서도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서로 미움이 생기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죄가 생기게 돼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6347님 참 안타까운 날인데 더 주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상속 문제로 가족과 형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 주여.
0: 천국 간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1: 그치.
0: 모든 형제들이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 가운데 침범한 모든 욕심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모든 상속 문제가 정말 아름답게 그 이웃들이 보아서도 칭찬할 만큼 잘 해결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 사연은요. 343 하나님의 사연인데요. 7년 전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주사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요. 6월 9일로 잡혔고요. 의사의 손길을 붙드셔서 꼭 치유되게 해주세요. 아직 일을 해야 생활을 합니다. 주님 꼭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7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정말 힘드셨겠어요.
0: 예.
1: 네.
0: 저도 지금 이제 디스크가 터진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치유가 되고 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통증이 조금씩 있습니다. 좀 움직이면은 그나마 이제 오후부터는 괜찮아지는데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부위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다시피 접질른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또 접질르게 되고 그렇게 연약하게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상태로
1: 주여.
0: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1: 아버지,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3431님 7년
1: 주님.
0: 전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픕니다. 정말 조그만 가시나 종이에 베어도 손가락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서 주사치료도 많이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울 텐데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되었으면 좋겠지만 수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의사의 손길을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7년 동안

0: 아팠던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제부터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이 일들을 통하여 나중에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 사연입니다. 6313님의 사연인데요. 43살인 둘째 딸이 손자가 이제 지금 10살이 되었는데 발달 장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10년째 지금 교회 출석을 지금 방학하고 있으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이렇게 주셨네요, 목사님.
0: 네. 아, 참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오래 가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를 막 하지만
1: 네.
0: 계속 응답이 안 오면 사실은 이유를 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 주님.
0: 이것은 뭐 누구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둘째 딸이 낳은 손자가 이렇게 발달 장애로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그 신앙의 문도 지금 많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1: 주님.
0: 이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10년째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1: 주님.
0: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 주님.
0: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오늘도 사랑하는 방송가족 모든 분들께서요 기도사연 또 보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과 눈물 또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담겨 있음을 소망의 기도가 알기에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또 기도했습니다. 미처 방송을 통해 다 소개되지 못한 기도 사연들이 있어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고팀이요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 상문교회 팽원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그리고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승해, 수엉이라 불리는 풀입니다. 이 풀을 제목으로 쓴 그 많은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시골에서 싱아를 먹으며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던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공부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침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다시 그들은 시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그 시간 동안의 단단해진 모습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소설은 잘 보여줍니다.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급변하는 기술과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는 부모님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인격을 빚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알려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장난감을 선뜻 사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더더욱 조심히 다루게 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늦게까지 놀고 싶다 해도 시간을 정하고 그것이 과할 때는 안 되라고 따끔하게 선을 긋습니다. 넘어진 자녀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치며 어려운 숙제, 커서는 인생의 문제까지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부모님은 자녀가 광야를 걷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격과 겸손, 정직과 인내심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광야를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우리를 빚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듯 인생 속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어릴 적 매일 아침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부터 부엌에 홀로 불을 켜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도마지를 하셨던 그 어머니의 새벽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정작 어머니 자신은 자식들이 남긴 식은 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십니다. 하지만 자식 입에 늘 좋은 것을 먹이려 했습니다. 그 새벽의 도마 소리, 그것이 바로 매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세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거창한 기적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지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지 살피셨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의 러닝셔츠는 헐겁고 구멍이 나 있었고 어머니의 양말은 엄지발가락이 나와 있었습니다. 철없던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만 찾고 있을 때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식의 헤어진 마음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작은 세심한 배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길로 갈 때에 매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눈물을 머금고 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스승이었다면 우리에게 부모님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회초리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더 나은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유산이며 또 하나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은 아파도 자녀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본인은 힘들어도 자식은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물려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생을 배웠고 신앙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님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방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사는 것이 달라도 부모님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다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는 나에게 늘 최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사셨고 당신의 꿈은 접어둔 채 평생 일

0: 센터에서 보냈지만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벌써 고장이 났고 청춘은 어느새 백발이 되었지만 부모님에게 자식은 늘 행복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너를 자녀 삼을 수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본문 7절에는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 없이 잘 먹고 배부르니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와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훈련시키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바로 우리 부모님의 눈물 어린 헌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함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모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지난주 금요일 호남과 영남 지역의 목회자와 장로들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국민통합이 절실한 이때에 성령 충만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전했고, 말씀을 전한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직전 대표회장 박진성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호영남 지역의 발전과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며, 백석대학교 이상규 석좌교수의 영남지방에서의 기독교회 역사와 신앙이란 주제의 특강 이후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병덕 목사의 기도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가정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 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1: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중구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와요.
3: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애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1: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재밌어요.
5: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0: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하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1: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2: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3: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4: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이외에도 포천아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 확립과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ABC 뉴스 양현민입니다.
5: 한국교회 청년 전도의 모태인 군 선교계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벌이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2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합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56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성 연구원은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섬김과 봉사 중심의 선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군종 목사 지원자가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양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 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의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선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또한 내일 이른 아침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ABC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문화 예술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오빠, 게시판에 붙은 이 공연 포스터 좀 봐. 진정한 예술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와, 사진만 봐도 완전 재밌겠는데? 이거 우리 보러 갈까?
3: 비싼 거 아이가. 요즘 공연 티켓비가 장난이 아닌데.
2: 이그 무료래. 이거 봐. 전석 무료.
3: 무료.
2: 가자, 가자. 어?
3: 안 그래도 맨날 PC방만 갔어. 미안했는데.
2: 잠깐만, 근데 왜 무료야? 포스터 보면 공연 규모도 엄청 커 보이는데?
3: 야, 뭐 국가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거 알겠나? 뭐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2: 어, 응. 그래.

0: 이거 진짜 공짜로 볼 공연이 아닌데 와 완전 멋지다.
1: 이야 이 맨날 드라마만 보다가 현장에서 보니까 감동이네.
0: 어 진짜 다음에도 기회 되면 꼭 보러 오자.
2: 안녕하십니까. 공연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예술단 단장입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에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예술은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1: 야야야 뭔데 갑자기 구원 얘기가 나노?
0: 아 몰라 몰라 어차피 공연 다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자. 오빠 오늘도 PC방 가는 거야?
1: 와 얼마 전에 공연을 봤더만 눈이 높아져서 안 되겠네. 와 딴 데 갈까?
2: 안녕하십니까.
1: 이거 놀려라 이거 놀려라.
2: 예, 그 혹시 얼마 전에 연극 보러 오셨던 커플 아니십니까?
1: 누구?
0: 마지막에 말씀하시던 그 단장님 있잖아.
1: 그 구원 머시기 했던 이상한 야, 니 왜 꼬집노?
0: 아,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꼬집었다고 그래? 어?
2: 아,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러네요.
1: 근데 이게 무슨 일로?
2: 자, 제 명함입니다. 예. 이번에 그 유명 월간지 기자로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사회의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전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두 분처럼 순수하게 예술을 즐기는 청년들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실까요?
1: 근데 그 예술단 단장님이 그 투자합니까?
2: 저 인터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우침도 받고 뭐 취재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재비를 주신다면 고맙지. 야 이 자꾸 왜 꼬집는데?
0: 어우 딱 봐도 이상하잖아. 돈 준다니까 갑자기 이성을 잃고 그래. 아우 단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2: 아이고 무척 아쉬운데 이 다음번에는 좀 꼭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짧게라도 했으니까 뭐 치킨 한 마리 쿠폰. 알았다. 그만할게. 안녕히 계세요.
3: 문화와 예술로 접근하는 이단. 공연을 통한 감동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문화 속의 숨은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4: 이단 브레이커
1: 단디 보이서이
4: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 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바울은 당시의 황제인 네로가 언제 그를 만나 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연금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바울의 연금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였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많이 수고했다 하고 하실 그 칭찬받게 될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은 죄수로 연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조차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편지글이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같은 삶이 부끄럽기는 커녕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화려한 왕궁을 거니는 네로 황제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는 몇 년 후에 그 폭정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민심 이반으로 원로원에서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측근 몇 사람을 끌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단지 사도의 생각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초월적인 인생관, 살고 죽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조금 담대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저 두려워해요. 그거는 사람은 오죽 뭐 그건 어쩔 수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이 뭔지를 알고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된 북한 군인 한 명이 옆에 죽어서 쓰러진 전우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느낌이 전우야, 제발 일어나, 일어나, 우리 고향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느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축 늘어지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벌써 죽었는데요. 그 죽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망연자실하게 자신을 향해서 폭탄을 달고 다가오는 드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든지 아니면은 무죄 석방이 되든지 그둘 중에 하나예요. 이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곧 안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삶 자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2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존재 목적이요, 사명의 이유요,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하게 될수 있다면은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공군 출신이니까 아유, 공군은 군대도 아니다. 여러분, 기습바트 한번 맞아보면 그 소리 안 합니다. 네, 대걸레 있잖아요. 제가 1979년도 그때가 여름인가 모르겠는데 한대 맞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버려요. 그냥 또르르 굴려요, 몸이. 그런 것을 여러 대 맞아보십시오. 기수, 쫄병들은요, 기수가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엉덩이 터져가지고 이 속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식사하러 가면 앉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냥 발끝에 힘을 다 주고 이러고 집에 가면 혹시나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휴가를 가도 옆으로 서 앉아가지고 아픈 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바깥하고 안에하고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매를 40에 한한 감한 매를 무려 몇 번이나 몇번 맞았다 그랬어요. 힌트가 이리 있는데도 모르는 왜 40에 하나 감았느냐 하면은

40번 넘어가면은 그 매가 죽을 수 있는 매이기 때문에 법이 40번 넘어가면은 때린 사람 책임이에요. 39번까지는 맞아서 죽으면 죽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 매를 맞았으니 구름만 이렇게 끼면은 온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어요. 그가 당한 많은 고초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우스개 거짓말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장사꾼은요, 미치고 팔 수가 없어요. 혹시 못 쓴 거 떠리 하면은 뭐, 그럴런지 모르겠지만은, 떠리 하는 거 잘못 사놔놓으면 그건 진짜 곤란해요. 쓰레기 처리도 못 하고. 둘째는 처녀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라 그러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듯이 막 다 결혼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사람 생기면은 그 남자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하고 같이 어디 놀러 다녀야 되는데, 결혼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아,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좋고, 근데 왜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친구하고 놀러 다닌대요. 늘 외국 다닌다는 거예요. 한 빠지면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대. 그런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친구 배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 힘든 상황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보면은 아, 살고 싶다는 말의 절박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죽음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많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개별적인 체험이어서 그것을 정형화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그 세계를 경험해 보니 너무 좋아서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더욱 그는 헐벗음과 고통과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테러들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힘든 사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은 고통스럽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여전히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 확신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확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네로로부터 사형선고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금상태에서 석방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연금상태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잖아요. 그 석방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네로 황제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네로가 로마에 머무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하려고 로마

그건 로마에 오래 안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 완전 붙들어 놓을 수 없으니까 일정 기한 지나고 난 다음에 석방시켜 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이건 역사에는 없는 일입니다. 네로가 바쁘게 다닌 건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왜 석방될 것에 확신을 가졌을까?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연금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 있을 때요. 그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유대 총독이 자기 혼자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아그립바 왕이 바울 앞에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할 때에 그때 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총독하고 아그립바 왕하고 천부장하고 그때에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그립바 왕이 자기 내연의 사람 버니게와 더불어서 옷을 입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왔다 있었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사람 권세, 그 대단한 위상, 그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만일 바울과 달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때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에도 갔을 것이고 스페인에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를 탄압할 때에 왕궁에 있는 네로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죄목으로 참수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때가 주 26년이에요. 네로는 28년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바울은 66년, 68년 제가 연도를 여러분들이 잘못 말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연도가 66년으로 보거든요. 네로가 죽은 연도가 68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30살 때 죽었어요. 네로가.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은 죽는 일도 유익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아는 부분입니다. 황제의 시위대의 군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긍심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파렴치

시범들은 스스로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내면적으로는 좀 초라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권력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또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또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같이 그런 것들에서 초연하고 생사를 초월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처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떠한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이럴 때 그것이 비록 꾸며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할 나이가 된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풍토병으로 선교지에 다 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 선교사님들요, 우리나라 왔다가 자녀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죽어서 그때는 막 어릴 때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 자신들도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록 은퇴를 했지만은 선교부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아내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나 그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선교사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이 들었어요. 그 선교부에서 이곳에 있으면은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될수 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금 요양하고 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가서 마침내 공항에 그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지금 전쟁 영웅을 위한 환영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마침 창문을 보니까 맞은편 비행기 트랙에서 그 전쟁 영웅이 당당하게 내려오는데 수많은 환영객들이 열렬히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들었고 군악대의 기승 행진곡을 따라서 당당하게 사열대 앞을 지나서 가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이 그에게 번쩍번쩍하는 훈장을 목에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노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싸운 병사가 아닙니까? 나도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웠지만은 이제는 늙고 병이 들어 가족들은 전부 그곳에서 다 묻어버리고 쓸쓸히 양로원으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저 사람 앞에 놓여진 저 붉은 카페트가 부러우냐? 저 기선 행진곡이 부러우냐? 저 목에 걸린 무공 훈장이 과연 부러우냐? 그래, 부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아직 너는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내가 도착하면 내가 너 앞에 황금 카펫들을 깔아주겠다.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로 너를 영접하겠다. 저 장군의 메달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래질 것이나 너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직접 씌워주겠다. 나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대단한 메달 이렇게 받으면 참 귀하잖아요. 받을 때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메달을 보면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저도 메달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색깔이 녹이 슬었더라고요. 좋은 거 주지. 이왕이면 줄 거. 나중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메달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래고 그리고 그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대에 가면은 귀하게 안 여겨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메달은 녹이 쓸고

0: 다시 바래질 것이나 너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직접 씌워주겠다.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유명한 붕사 D.L. 무디는 임종을 하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멀어지고 있구나. 오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네. 죽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인 줄 알았다면 나는 날마다 죽었을 것을. 혹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 것 때문에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따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신다면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생사를 초월할 정도로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오후를 어떤 기분과 느낌으로 맞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전부가 아니고 또 기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린 또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 이 기분,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기분으로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길 수 없어 싶은 그런 거센 바람, 참 힘들다 싶은 그런 바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내 힘으로 다 막아보려고 애쓰고 또 완벽하게 대처해보려고 준비해보죠. 그렇지만 늘 우린 좀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창대교 아니면 부산의 광안대교 같은 다리들 그 현수교라고 부르잖아요. 케이블이 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태풍이 와도 안전한 이유는 바람이 통과하는 틈을 다리 사이사이에 두었다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니 다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바람이 몰아칠 때 그 통과할 틈, 그게 저는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찬양여행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6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내 힘으로 애써 뭘 해보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바람이 지나갈 틈,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달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첫날에 우리 문자의 주제는 맡김으로 해보겠습니다.

맡기시죠. 맡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 문자로 오늘은 맡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시죠? 며칠 전에 문자 보내주셨던 한 문자가 제 마음에 좀 계속 남아요. 아마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엄마의 사연이셨는데요. 보니까 아이가 아마 친구가 놀러 왔나 봐요. 아빠의 흔적이 잘 안 보이는 집에 아빠 어디 가셨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아빠 미국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된 엄마의 아픈 마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련. 우린 글쎄 시험 앞에서 기뻐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6월 날씨가 막 장난 아니

이게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지금 창밖으로 아주 그 저걸 뭐라고 그러죠? 진녹색이라고 하나요? 아주 초록이 짙은 나뭇잎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꽃들이 봄에 피었다가 다 지고 나무들이 지금 잎을 자기가 펼 수 있는 최대한 크게 넓게 펼치는 그런 시기래요. 왜냐하면 우린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강렬한 햇빛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나뭇잎을 쫙 펴고 광합성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랍니다. 그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열매래요.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꽃 피는 시절, 그 시절만 있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꽃만 피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뜨거운 햇볕이 없다면 나무도 못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주제는 맡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보시죠. 좀 전에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맡기는 건 아뢰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은 맡김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창원 극동방송 찾아오시면 바로 문자 남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단어는 맡김입니다. 1548님 맡김, 또 9507님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2449님 맡김, 또 1350님 오늘 더욱 특별히 좀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네, 주님이 다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김대환 형제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찾으시는 그곳에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예배 아닐까요?

0: 네,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찬양령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죠. 한 곡의 찬양을 통해서 또 그 가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 오늘도 사천 임마누엘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 6월입니다.
1: 그러네요.
0: 날씨도 꽤 더워졌죠.
1: 아, 예. 예.
0: 아, 어제 30도 훨씬 넘고 막 뜨겁더라고요. 햇살 앞에 나갔더니.
1: 네.
0: 목사님, 우리 4833님도 그런 그 문자 남겨주셨는데, 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더위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0: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1: 저는 뭐 특별히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말고는 예. 안 하는데
0: 네, 그래도 그래도 건강하세요. 네,
1: 개딸과 함께
0: 예.
1: 뭐 아침 저녁으로 걷고 거의 한 만보 이상은 걷는 것 같아요.
0: 아, 예. 네. 걷는 게 또 비결이시라면 비결이시겠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0: 예, 또 사랑하는 개딸과 함께 산책을 어쨌든 시켜야 하니까
1: 네.
0: 네. 아, 그러시구나. 자, 오늘 또 어떤 찬양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 한번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전번 주 성령 강림 절이고요.
0: 네.
1: 이번 주 3일째 주일인데
0: 네, 네.
1: 참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제일 전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0: 삼위일체.
1: 예,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로 계시면서
0: 네.
1: 한 분 하나님이시다.
0: 예.
1: 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0: 네.
1: 네네. 어려운데 그걸 또 뭐 억지로 대입을 하려다 보면
0: 예.
1: 이게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0: 이단적인 측면에서 성부 삼,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1: 예, 예.
0: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그, 평상시에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
1: 네, 네.
0: 그, 이,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되고,
1: 네, 얼음이 되고요.
0: 네, 얼음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된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하는데,
1: 네.
0: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
1: 네.
0: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양태를 가진다, 이런 그
1: 네네.
0: 것인데,
1: 예.
0: 그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각각의 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네. 건데, 참 설명하기가
1: 예.
0: 너무 어려운.
1: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192장.
1: 아, 192장이요?
0: 네. 네. 임하소서, 임하소서.
1: 네.
0: 찬송인데요.
1: 임하소서, 임하소서.
0: 네. 뭐 이 찬송도 찬송을 개편하면서 들어온 찬송입니다.
1: 아멘. 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네. 임하소서. 목사님이 주로 찬송가를 요즘 소개해 주실 때는
0: 네.
1: 이제 뭐 개편된 찬양 네. 찬송가에 들어온 곡들을 네, 네, 위주로 네. 지금 위주로 소개해 주고 예. 계시고 오늘도 네, 네. 변함없이 192장도 그런 찬송가입니다.
0: 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1절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1: 네.
0: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3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섰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4절은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1: 네. 아멘.
0: 가사는 그렇고요.
1: 예.
0: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 예.
0: 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1: 너희들에게
0: 유익하다.
1: 네.
0: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이고
1: 네.
0: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또 인도하여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 아멘.
0: 네네 하시는데 그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신다 이거죠. 또 아멘. 다른 보혜사라고
1: 예.
0: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도와주시는 이 그런 뜻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 뭐 물론 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에
1: 네네.
0: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셨는데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언제 오셨냐는 거죠.
1: 예.
0: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순간에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네.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보혜사 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1: 아멘.
0: 네.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 뭐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1: 아멘.
0: 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1: 맞습니다.
0: 네네.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1: 아멘. 네. 네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네. 이야기로부터 쭉 네. 목사님 설명해 주셨고 또 네. 192장 찬양의 가사도 쭉 읽어 주셨습니다.
0: 네네.
1: 이제 우리 찬송가 192장을 한번 듣고
0: 네.
1: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네. 우리가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네.
0: 아, 찬양을 듣기 전에는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 임하소서는 결국 성령이란 주제니까
1: 네네.
0: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눠주셨었는데
1: 네.
0: 이제는 좀 가사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1: 네네. 이 가사에 보면
0: 네.
1: 이 성령 하나님을 바람 같은 성령
0: 그렇죠.
1: 또 불과 같은 성령
0: 예.
1: 또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하고요.
0: 예.
1: 또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가사에 담았거든요.
0: 예, 네. 예, 무엇 무엇 같은 이 표현을 네.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1: 네. 그런데 네. 근본적으로 말이죠.
0: 예.
1: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0: 네.
1: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게 고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0: 아멘.
1: 네네.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역할이라고 할까요?
1: 네.
0: 절대적이신 거죠.
1: 그렇죠.
0: 네네.
1: 네. 그런데 이 가사 속에는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또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 예.
1: 정말 바람 같은 성령이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마음이 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0: 그렇죠.
1: 예, 네. 성령이 마구 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전도.

0: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1: 네.
0: 있는데 물론 성경에 나타남은 그 다양하거든요.
1: 다양하죠.
0: 예, 예, 네.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도 없고.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1: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처럼 뜨겁게 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0: 네네.
1: 또 여기 생수 같은 성령이요라고 표현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지치고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그 시편의 표현이었던가요?
0: 네.
1: 추순 날의 얼음 냉수처럼
0: 아, 예, 예.
1: 시원한 생수처럼 찾아오셔서
0: 네.
1: 힘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0: 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도
1: 아멘.
0: 사실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죠.
1: 그렇죠. 맞습니다.
0: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는 그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1: 네.
0: 예.
1: 그러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0: 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죠.
1: 아멘.
0: 네.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1: 아멘.
0: 네, 네.
1: 네,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여기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이런 네. 표현이 있는데
0: 네.
1: 그 다음 가사가 은혜로서 치료하고
0: 네.
1: 사랑으로 싸매시어 아마 또 우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0: 네.
1: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그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0: 많죠.
1: 네, 네. 그런 분들에겐 이
0: 기름이
1: 네. 기름 같은 네. 성령이란 표현이
0: 네.
1: 그래서 치료하고 싸매시는 성령의
0: 네.
1: 역사하심이 필요하죠.
0: 그렇죠.
1: 아멘.
0: 네네.
1: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그런 은혜가 또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해 봅니다.
0: 네.
1: 목사님의 삶에서는
0: 네.
1: 이 성령의 임하심이
0: 네.
1: 이 표현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좀 만나신 것 같아요? 불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뭐 기름 같은 성령,
0: 네.
1: 또 바람 같은 성령. 목사님은 좀 어떤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까?
0: 저는
1: 네.
0: 표현하자면 불과 같은 성령이라 할까요?
1: 예.
0: 뭐
1: 와.
0: 네, 네. 이른바 불을 받았다. 뭐
1: 예.
0: 그런 표현인데.
1: 네, 네.
0: 특별히 저는 하나님 찬양한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1: 예, 예.
0: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힘이 솟거든요.
1: 아.
0: 힘이 없고
1: 예.
0: 지쳐 있었다 할지라도
1: 네.
0: 뭐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면 뭐 힘이 솟으니까.
1: 아, 네. 그러면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이제 그 목사님의 소명으로 찾아오셨다면 계속
0: 네.
1: 목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도 찬양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의 예,
0: 네.
1: 역사하심이겠군요.
0: 네.
1: 아, 그렇군요. 아마 우리 찬양령이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이 찬양, 특별히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을 통해
0: 네.
1: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찬양들이 그냥 선곡하시는 곡이 아니라
0: 네.
1: 또 이렇게 들으시면 힘이 솟고 막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0: 네.
1: 네, 그런 찬양을 경험하시고 가져오시는 것들이어서 아마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목사님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 좀 은혜가 풍성하시고
0: 네.
1: 또 그런 찬양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계속 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감사합니다. 계속
1: 네.
0: 전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또 귀한 찬양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고 기름 같은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 우리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다음 주에 또 놀라운 또 불같은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단어는 맡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맡깁니다. 또 내 삶의 모든 필요도 맡겨드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맡김, 오늘 나는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담아 문자로 맡김이라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맡김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으면 금방 시작하시죠. 나 이거 해야지 이러면 바로 그 일 시작하시죠. 나 이거 멈춰야지 그러면 바로 멈추시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해야지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입으로 말만 하지 잘 못 움직입니다. 또 반대로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가끔 휴대폰 들고 아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못하지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물체에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에 빠지면 계속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죠. 또 뭔가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게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뭔가 힘들지만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그것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감사 고백을 힘들지만 해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운전하시다가 자동차가 막 끼어들면 여러분 우리 화나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네,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실제로 뭐 우리 입에서 뭔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순간 아, 내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생각난 표현이 축복합니다 였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끼어들 때마다 축복합니다. 감정은 축복하는 감정이 아니지만 입의 말을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뭔가를 시작해보면 그것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로 뭔가를 움직이는 건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던 내 입술의 말을 멈추는 걸 어렵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907님이 지금 막 보내주셨는데 그런 고백을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요. 6171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또 믿습니다 이 고백도 해주셨는데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힘들지만 해보는 거죠. 그러면 6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한 이 세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어노인팅입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도무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빛나고 또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어버렸고 직장에서는 성과와 숫자로 나의 가치를 매순간 입증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헌신의 크기로 믿음의 등급을 매기려는 필요한 시선이 존재하곤 하죠. 나는 과연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런 무거운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 당혹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지쳐서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고생했다 라는 위로 대신에 내 저녁상부터 차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종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무익한 종을 직역하면 쓸모없고 무가치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노동법 기준으로 보면 악덕업주의 횡포처럼 보여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노예 노동의 정당화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존재를 입증하려고 버둥거리는 우리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향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가치함, 쓸모없음 이런 생각을 넘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쓸모를 입증하려는 그 안다를 멈춰야 돼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우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쓸모있냐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주길 바라고 그것을 확인해야만 겨우 안심하지요.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끝없이 대접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우리의 깊은 결핍과 집착을 겨냥하고 있어요. 내 대단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이 피곤한 달리기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담담히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0: 나란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신앙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스스로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담담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그리고 완전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 영적 영웅주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본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상처럼 묵묵히 해 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장 건강하고 자유로운 신앙은 어떤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해오던 일상처럼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무가치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건 싱겁고도 묵직한 이런 고백은 결코 자기 비하나 자학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이 쓸모의 기준에서 벗어나 마침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일종의 거룩한 해방 선언이죠. 다들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느라 치열하고 피곤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 무가치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기준 앞에서는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온전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필요한 증명의 삶을 멈추고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는 그 안달에서 해방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 속에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행복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 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 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1위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1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당연한 이 자유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 여자라는 이유로 집 밖으로 혼자 나오는 것도 글을 배우는 것도 웃으며 말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때. 교회 나가는 딸은 집안 망신이 되고 선교사와 가까워지면 서양 귀신 들린 계집이었던 때. 자신의 생각도 믿음도 이름조차 세상에 말할 수 없던 그때에도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다.
1: 삼덕아, 다음 주일 세례식 한다는 거 들었어?
2: 응, 들었지.
1: 아니, 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거야? 오래전에 신청했었거든? 근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2: 세례를 신청했다고?
1: 응,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싶어. 너무 멋지지 않아?
2: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1: 나도 사실 좀 무섭긴 해. 선교사님들 앞에서 쓰개치마 없이 얼굴 내밀었다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2: 난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그래도 너 참 용기 있다.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다니.
1: 대단하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너는 그렇지 않아?
2: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1: 그래. 언젠간 너도 내 맘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질 거야.
0: 그날 밤 삼덕은 예배당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한다.
2: 하나님, 정인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도 믿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속으로 믿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큰 차이잖아요.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가족들도 지금 다니는 학당도요.
3: 누구시죠?
2: 사모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3: 아, 삼덕이구나. 괜찮아. 기도하는 중이었나 본데. 미안.
2: 아니에요. 괜찮아요.
3: 근데 표정이 왜 안 좋지? 무슨 일 있어?
2: 아니에요. 사모님,

0: 저 여자도 세례를 받아도 되나요?
1: 그럼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도 마리아도 모두 사랑하셨잖니.
0: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엔 안 계시잖아요.
1: 세례 받고 싶어?
0: 그런데 무서워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1: 잠시 두려움에 가려져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삼더기의 진심을 다 아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2: 하지만 며칠 후 세례식이 오기도 전에 정인은 파혼을 당한다. 예수 믿는 계집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상대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다.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정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3: 아니, 짐을 그렇게 싸면 어떡해. 책이랑 양말이랑 다 섞이잖아.
4: 그냥 내가 알아서 쌀게.
3: 에이,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뒤죽박죽돼서 찾지도 못해. 에이, 비껴봐. 내가 싸줄게.
4: 괜찮다고. 내가 지금 여행 가는 줄 알아? 도망가는데 짐을 어떻게 싸든 뭔 상관이야.
3: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가. 그냥 시골 부모님 댁에 가는 거잖아.
4: 나 파혼당하고 여기서 더 이상 살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지 마.
3: 미안해.
4: 아니야. 소리쳐서 미안해.
2: 정인은 문가에서 서성이는 삼더기를 발견한다.
4: 삼더가, 맞아. 네 말이 맞았어. 더 조심했어야 했고, 신중했어야 해. 근데 나 후회는 안 해. 만약 혼인 후에 나중에 했어도 언젠가 다 드러났을 일이야.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
0: 정말 괜찮아?
4: 응. 아니, 사실 안 괜찮아. 고향 가면 교회도 없고, 어른들 눈도 무섭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수 없잖아. 안 그래?
0: 정희야.
4: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 만날 수 있다니까. 우리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
3: 얘는 무슨 꼭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뭘 하늘에서 만나. 우리가 한번 찾아갈게.
4: 맞네. 그러면 되겠다. 나중에 한번 놀러 와.
3: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좀 무서워. 뭐 죽으러 가니?
4: 나 너무 억울해. 왜? 도대체 내가 왜?
2: 정희의 질문은 삼덕에게까지 이어진다. 삼덕은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물었다.
0: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가야 돼요? 왜?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도 못하면서 살아야 돼요?
2: 며칠 뒤 해가 기울 무렵 예배당 옆 골목길에 한 남자가 팔짱을 낀채서 있다. 바로 삼덕의 오라버니 석기다.
0: 오라버니,
5: 여기 다니는 여인 파혼당했다며. 너도 얼른 따라와.
0: 네?
5: 소문 못 들었어? 예수쟁이 계집들이라고 동네에서 말이 많아. 너도 여기 있으면 똑같아. 결혼도 못하고 가면 망신만 당한다고. 어서 나와.
2: 삼덕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자 석기는 삼덕의 손목을 잡아끈다. 하지만 삼덕은 석기의 손을 뿌리친다.
5: 정신 차려!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혼처 다 끊기는 거야!
0: 오라버니,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로 사는 게 대체 뭐예요? 그냥 좋은데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5: 그래! 그게 여자의 도리지!
0: 누구에게도 내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고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고 늘 숨어야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저의 삶인 거예요?
5: 알아.

0: 지금 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1: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삼키고 참는 거 그만할래요.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저 예수쟁이 맞아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숨지 않으려고요. 이 전삼덕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 거예요.
0: 너 지금 뭐라고 했어?
1: 돌아보니 저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2: 그날 삼덕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드러난 생각은 그의 삶을 위기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잠잠해졌다.
3: 그래서 오라버니는 그냥 갔어?
1: 아마 갔을 거예요. 제가 먼저 뒤돌아서서 들어왔거든요.
3: 아, 어떡하니.
1: 오라버니의 손을 뿌리쳤을 때 알았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다는 걸요.
3: 그랬구나.
1: 제가 먼저 뒤돌아섰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긴장됐어요. 이제 다 날 미워할 텐데, 갈 곳도 없어질 텐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3: 변한 건 없어. 여전히 넌 삼덕이고 조선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1: 정희가 했던 말 이제야 알겠어요. 감추고 살면 편하기는 한데 아니요, 오히려 불편했어요. 진짜 내 삶일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말하고 나니 알겠어요. 믿음은 말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가 봐요. 선생님, 저 세례받을래요.
2: 그렇게 조선의 여인들은 숨죽이며 신앙을 지켜냈다. 휘장을 치고 세례를 받은 첫 여인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뒤로도 몇 해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1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핵심이 보이는 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핵심이 보이는 유다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이 세 구절 유다가 총독 요셉에게 한 그 세 구절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눴었죠. 지난 주일에는 재무제표의 일에 불과할 법한 그 하갈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하갈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셨다. 그 말씀 함께 나누었죠. 자, 창세기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건데 끝으로 한 인물을 더 나눠야 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건대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오늘 주인공인 유다입니다. 야곱에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예, 첫째가 아닌 넷째 아들, 막내도 아닌 넷째 아들.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존재감이 없을 법한데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유다 이야기는 주인공인 요셉 이야기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이야기로 갈게요.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 총리가 된 직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아주 잘했어요. 이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큰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각국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팔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들 올 정도였죠. 야곱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과 기근이 심해서 결국 이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0: 싸우게 합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요. 총리 요셉이 단박에 알아보죠. 형들이라는 걸. 허나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모르는 채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애비가 있느뇨, 형제들이 다뇨, 막내가 있나이다, 애비가 있나이, 아버지가 있나이다,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 있는 것까지 다 듣게 되어져요. 자, 이후에요. 곡식을 줍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이 말한 막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양식 준다 하고 보낸 거예요. 예, 막내가 누구냐? 베냐민이요. 요셉의 친동생, 가장 진짜 막내, 베냐민요. 세월이 흐릅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가져온 곡식 다 먹었죠. 그러니 재차 애굽으로 가야 했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오래전요. 요셉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나 컸기에 요셉의 동생이며 막내인 베냐민만큼은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보낸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바로 이 넷째예요.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를 꼭 아버지기로 데려오겠나이다. 내 생명 걸겠나이다 함으로써 오케이 하고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 총리를 다시 만난 거예요. 자, 만났어요. 환영했어요. 이제 곡식 받았어요.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요셉이 계책을 세워요. 그 계책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총리의 중요한 은자를 훔쳤다는 뼈도박도 못하는 그 증거를 만들어내요. 발각이 됐어요. 형벌이 뭐였느냐? 당사자 베냐민, 애굽에 남아 종이 되거라. 나머지 너희들은 아버지에게로 가거라. 한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때 총리 앞에서 이 넷째 유다가 말을 했으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 자, 자막을 보세요. 32절, 33절 나래대신 읽어주세요. 그리고 34절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노란 글씨를 조금 유념하세요. 읽어주세요.
1: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0: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32절 보세요. 담보하기를 노란 것이죠. 예. 주의 종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 총리 앞에서 자신을 확 낮춘 표현이에요. 주의 종 이 야곱이 나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담보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담보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담보했기 때문에 33절을 계속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대신하여. 이 단어 나오죠. 주의 종인 야곱이 그 아이 곧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곳 애굽에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막은 됐고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유다요. 유다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이곳에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이별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를 대신하여, 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담보했기에. 내 생명, 아버지 앞에서 담보했기에. 내 저 녀석 책임지겠나이다 하고 왔기에. 총리님,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제 목숨을 담보하여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다 하였나이다. 하오니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그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아버지에게 미치겠나이다. 동청하여 주소서.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 자신의 남은 전 생애를 담보로 잡혀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데리고 했던 자가 자 누구라고요? 유다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자, 형제가 열둘이잖아요. 형제 간의 순서와 책임감으로 볼 때 이 총대 매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첫째가 해야 돼요? 넷째가 해야 돼요? 첫째가 해야지. 장남이.

0: 이 장남이 괜한 장남인가?
1: 예. 그런데 장남 루벤이 이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요. 넷째 유다가 이 역할을 한 거였어요. 자, 이후로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총리 요셉이 이후 모든 것을 밝혀요. 그러므로 베냐민도 유다도 모든 형제들도 다 안심하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보세요. 이 순간만큼은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희생해서 큰 결단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이후로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의 눈이 육신상의 장남인 르우벤에게 있지 않고요. 넷째 유다에게로 갑니다. 이후 유다의 후손을 유다 지파라 하죠. 유다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넷째인데 영적 장남이 됩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에선 광야에서 가장 먼저 광야 앞으로 앞서 나간 자였어. 장남이니까 헤쳐나가야죠, 광야를. 또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장 번성하는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기업을 많이 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정 시대 때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 킹덤으로 만드는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고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왕중의 왕 예수님이 이 다윗 지파, 다윗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유다에게 있게 되었으니 그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가 오늘 본문 유다예요. 허허 이놈 봐라. 허허 이놈 볼세. 이 지점의 메시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두 단어입니다. 각 구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첫째, 담보하다. 둘째, 대신하다. 자, 두 동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담보하다, 대신하다. 담보하다, 대신하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핵심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핵심 뭐냐고요? 자막 나와요.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 이 핵심의 상징물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오늘날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Good news. 유다의 담보하다와 대신하다라는 이 행실에서 2000년 후에 나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핵심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앞서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유다가 보여주니 어떠세요? 유다가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향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담보하다죠. 담보하다. 여러분, 이 단어요. 예수님의 핵심을 알려주는 동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담보하다를 다른 말로요. 보증하다예요. 담보하다, 보증하다. 담보하다, 보증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아라브. 아라브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동사로 사용되니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인지라 함께 읽어 보십시다. 예수는
0: 예수는
1: 더
0: 더
1: 좋은
0: 좋은
1: 언약의
0: 언약의 보증이
1: 보증이 되셨느니라.
0: 되셨느니라.
1: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고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이 문장과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하였다는 이 문장의 동사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더 좋은 언약 써 있죠? 더 좋은 언약. 이거를 새 언약이라는데 새 언약, 새 언약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신약. 신약 성경의 신약.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언약 관계.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되는 것. 뉘앙스 차이 이해됩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 레벨이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혈통상의 자녀들은 성경용으로 말할게요.

언약관계, 언약관계. 족보에서 빼버려 하더라도 언약관계는 바뀌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상식으로 갑시다. 원고에 없지만 신랑 신부 부부관계는 뭘까요? 언약관계인데, 성경은 언약관계인데

0: 누구요?
1: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제가 영빨이 강해서 또는 뭐 교회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역으로 말할게요.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형사법적으로도 무기징역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관계는 파기되지 않아요. 그 보증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마귀가 그러죠. 하나님이시여, 저 아무개는 저런 윤리 도덕적인 치명적인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 옆에 계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담보합니다. 아버지 집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판결을 해요. 검사되는 마귀가 아니고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천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게 담보하다예요. 이게 보증하다예요. 두 번째요. 대신하다죠. 대신하다. 여러분, 이 단어 역시 예수님의 핵심을 알려주는, 복음을 알려주는 동사예요. 여러분, 대신하다 이 단어가 대속하다 이 단어로 연결됩니다. 자막 보세요. 한번 보세요. 대신, 대속. 같은 단어 써있죠? 대신할 대자요. 대신할 대자요. 그리고 몸신, 말이 좀 어렵죠? 핏값 지불할 속. 예. 서로 다른 한자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건 초급 용어입니다. 대신하다. 이건 고급 용어입니다. 대속하다. 뭐냐? 내 몸. 내 몸을 핏값을 지불하겠다. 이게 대신 대속입니다. 자, 이런 거죠. 나 유다가 베냐민 몸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 인생의 값을 지불하여 노예가 되겠으니 그러니 베냐민은 풀어 자유하여 우리 아버지로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하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 기업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 속 유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라는 예수님의 핵심 곧 복음을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낸 자였어요.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냈다고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의 눈이 이 이후로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다에게요. 유다. 아이고 이놈 봐라. 아이고 이놈 봐라. 내 아들 같은데.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설교 본문 풀이 정리할게요. 유다의 담보로 인하여, 유다의 대신으로 인하여 베냐민은 죄로 인한 종의 굴레에서 자유게 되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베냐민 같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말로 노노노노 행실로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인물이죠. 이제 끝. 이제 여러분에게 접목하고 우리에게 접목하겠습니다. 접목하기 위하여 먼저 묻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를 일컬어 예수님의 핵심 복음이라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핵심 이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겠습니까? 아멘. 예. 혹시 아멘으로 화답 못하시더라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예, 잘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핵심을 기반으로 하여 도전하고 설교 마무리하면서 하산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훅 건너갑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짧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2: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말하라,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애비야, 애미야, 청년들아, 청소년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라. 여러분, 다시 복음이 뭐라고 했는지 자막 다시 보십시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자, 이 상징물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 빌립보서 1장 27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과 복음의 상징

때문인 십자가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라는 뜻이에요. 복음과 십자가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라. 예.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데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제시하는 중요한 단어, 이제 요거 가슴에 새기시고 가면 됩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여러분, 오늘 오후에 안식할 거 아닙니까? 대신하여 라는 것을 잠잠히 생각해보는 오후 안식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대신하여 라는 단어와 반대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책임전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여와 책임전가라는 표현을 묵상 좀 해보시기를, 그래서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시기를, 가족끼리 얘기 좀 나눠보시고요. 연인끼리 얘기해보시고요. 순원들끼리 한번 얘기해보시고요. 접목해볼까요? 우선 가정에다 접목해볼까요? 가정. 가정에서 대신하여야 원리를 한번 작동시켜보십시다. 유다. 유다의 막내 베냐민. 형제지간이죠. 가족이죠. 유다는 베냐민에게, 야 베냐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생고생이야. 야 베냐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이야. 혹은, 아니 왜 하필이면 네 주머니에서 은전이 들어있냐, 짜증나기 싫어. 혹은 네 형 요셉도 22년 전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제 너도 우리를 힘들게 하냐. 어이 화딱질 나네 그냥.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예, 이런 말들은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허나 이거는 책임전가적 원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는 동생의 죄짐을 그저 본인이 대신합니다. 토한답니다. 대신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부서를 봉사하거나 회의할 때요. 가끔씩 이런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책임지시오. 어이, 당회장, 의장, 책임지시오. 예, 이런 발언과 행동은 틀리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책임전가적 성격의 비판과 헤아림이에요.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이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면 제일 좋아요. 예, 십자가 본인이 져야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포함된 우리라는 공동체가 대신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십시다 하면 어떨까요? 한 장로님의 허물을 장로님들 우리 당회가 감당하십시다. 담임 목사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저 허물을 당회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이렇듯 여러분, 대신하여라는 이 단어에는 공동체적 불편함의 희생이 있어요. 또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에는 예,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내가 감당할게요. 주체적 책임감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하여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요. 세상 일터요. 아, 이거 어려운데. 세상 일터에서 이 대신하여의 원리를 작동시키기가 참 쉽지 않을 줄 아는데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 일터에선 이 책임 전가가 노골적으로 비열하게 심해요. 더불어 내 공로 챙기기 역시 정말 역겨울 정도로 심해요. 참,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바벨 세상의 생존 방식인걸요. 받아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화투나 고스톱을 전혀 칠 줄 몰라요. 근데 그 고스톱 화투 용어에 피박스다란 말이 있죠. 피박스다. 이게 피박스다라는 것과 대신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피박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의뢰해야 할 일을 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처럼 혼자서 모두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신하지 말아야 할 대신이에요. 대신하여의 실천과 피박서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피박서기라면 피박서기를 거절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쟁이들 마냥 착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확 그어야 돼요. 착하시되 강단 있게 착하세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호구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0: 매사요? 이게 대신하여인가? 아니면 이게 책임전가인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시대의 제주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고요. 이제 하산 다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털어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를 그런 오늘날 현대 용어로 말하는 줄 아세요? 복음주의자라고 하죠. 복음주의자. 예, 복음주의자. 그리고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죠. 예. 여러분, 복음주의자는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자를 복음주의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따라 대신하여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복음주의자예요. 이런 복음주의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이 시대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의 눈이 싹 있어요. 두 가지로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첫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담보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대속하셨다. 라는 예수님의 핵심, 곧 복음에 대한 믿음에 감격하시고요. 믿음으로 감사와 자족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 없는데 여담입니다. 설교 원고를, 초안을, 스케치를 목요일 날 끝냈어요. 근데 유독 욕 표현이 저한테 확 다가온 거예요. 담보하다. 아랍어거든요. 아랍어. 그런데 내가 너를 담보하였다를 아랍티카라고 그래요. 아랍티카. 이 단어가 목금토주 오늘까지 계속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담보했다. 아랍티카. 내가 너를 담보했다. 제가 잘나서 담보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났다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담보했다. 너 나 때문에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야지만 이 약속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 아랍티카, 아랍티카, 감사. 두 번째, 축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여 세상 일터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또 가정에서부터 하여 교회의 관계와 섬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대신하여야와 책임전가, 이 두 단어를 대입해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예수님의 핵심 곧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주의자 유다가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의 눈이 이런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하셨기에 여기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나 역시 대신하여의 원리를 따라 사람들과 공동체와 관계 맺도록 여기 우리 모두의 행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 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3개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으로 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오후 3시 시간대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어제 이 교회 방학을 끝내고 계약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됐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통화가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예,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려

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매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그렇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1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핀.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오셨네요. 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자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1: 네.
0: 윤미화님 되시죠?
1: 네.
0: 예예. 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예예. 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네?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 네.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네. 저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예.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1: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니
0: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1: 아, 네. 시어머니는 극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1: 아, 네.
0: 아시는 관계인데 아,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네.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따로 있고
1: 아, 네네.
0: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1: 아유, 그래서 예. 교회 다녀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0: 예예, 그렇죠, 그렇죠.
1: 어렸는지 몰라요.
0: 아, 이혜경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님도 요청을 했군요.
1: 아, 예.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 네. 아,
0: 예.
1: 12월 25일 날인가 24일 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0: 예.
1: 그래서
0: 예.
1: 예.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0: 예.
1: 마스크 쓰고 가고 이제 구역 예배 본지는 한 두 달 정도 됐고
0: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1: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만 우리 구역 식구들이
0: 네.
1: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탑이래요.
0: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1: 교통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0: 네네.
1: 저는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몰라.
0: 아유,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어제가
0: 예.
1: 두 번째로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번에도 진짜 울어갖고 아 이번에는 뭘 숙제가 없겠지 했는데
0: 네.
1: 이번에는 또 다른 게 마음속에 더 터져갖고
0: 네네.
1: 그걸 좀 확 울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 내가 이것도 또 내려놓게 된 거구나.

0: 우리 윤미아님께서 그 당시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나가봤다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 그러니까 어렸을 때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 거죠.
1: 어릴 때도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0: 근처도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거 맞죠? 교회 다니게 된 거.
1: 네네네.
0: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 네, 그래서,
0: 예.
1: 아, 제가 그냥 나이 들으면서
0: 네.
1: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뭐 인사만 한번 해줘도
0: 네.
1: 인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0: 예.
1: 아, 저런 인사도 참 감사한 거구나.
0: 예.
1: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하다가
0: 예.
1: 어느
0: 알겠습니다.
1: 순간에
0: 예.
1: 그게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윤미아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죠? 청주에 계시고 가시게 된 교회가 청남교회 맞나요? 지금 전도 요청한 이혜경님이 다니는 교회 맞아요?
1: 네.
0: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1: 그래서 저는, 원래가,
0: 네.
1: 저기, 인생도, 남매로 커서, 가족이 없어요.
0: 예.
1: 그리고 저는, 원래가, 친정 식구가 속세가는 사람만 있어서, 엄마가 너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냈니? 해서, 이쪽을 창피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아, 그 가족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0: 네.
1: 아, 하느님이 이렇게 정신없는 집에 나를 선물로 보냈구나.
0: 네.
1: 이제 이 집안을 나한테 정리하라고 보냈구나. 아,
0: 네.
1: 감사하구나. 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서
0: 네.
1: 이혜경이랑은,
0: 네.
1: 걔가 또 안가진 복이 있고 가진 복이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0: 네.
1: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0: 네.
1: 평생 자매로 가자 해서
0: 그래요. 잘 됐네요.
1: 아무
0: 우리
1: 나위 없이
0: 예. 자, 우리 윤미아님,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혜경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환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잖아요.
1: 아, 일요일날이
0: 지난번에 선물
1: 첫날 맞더라고요.
0: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에 추가적으로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1: 그리고 잠깐만요.
0: 예.
1: 저 아는 언니가,
0: 예.
1: 알은 지 10년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언니, 나는 늙어서, 하는 주님을 모셔 옆에 둬야지 내가 늙는 게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갈까 그랬더니 그 샘많은 언니가 절에 다니다가
0: 네네.
1: 절에 40만 원 주고 돈 달았던 언니가 나도 그 언니 혼자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나도 혼자 늙는 게 무서워. 나도 교회 다니까 그래서 요새 교회 알아.
0: 아, 그래요? 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분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가 자

0: 아,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예.
1: 네네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계속 좋은
1: 네.
0: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1: 네, 지금 껐어요.
0: 네, 이제 끄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1: 네.
0: 며느리가 문자를 네네. 줬어요. 어제
1: 네.
0: 교회 가셨다고?
1: 예, 네, 갔다 왔습니다.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1: 예.
0: 맞아요?
1: 잘 받았어요.
0: 아이고, 그렇군.

0: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랑?
1: 네.
0: 그럼 청남교회?
1: 청남교회.
0: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1: 네네.
0: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1: 오래간만에 갔어요.
0: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1: 네.
0: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음?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음?
1: 그냥 찬양이
0: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1: 좋았어요.
0: 어머님,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1: 아, 제가 감사하죠.
0: 며느리도
1: 약속
0: 많이
1: 지키는
0: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1: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요.
0: 며느리 아들 다. 그때
1: 네.
0: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그쵸?
1: 네.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1: 진짜
0: 그리고, 응.
1: 가족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1: 네네.
0: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1: 네.
0: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1: 그건 한 7년 전에 받은 것
0: 아, 받았어요. 예.
1: 같아요. 네.
0: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더 알게 되고, 그렇게
1: 네.
0: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또 선물을
1: 네.
0: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1: 아우, 다른 곳만 해도 가분한데요.
0: 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1: 네.
0: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1: 아우,
0: 꽃바구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축 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축 계약.
1: 아.
0: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1: 네.
0: 계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네, 갑자기.
0: 예. 그럼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리고 어머니 그
1: 네.
0: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1: 네.
0: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0: 나의
1: 구주로
0: 구주로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1: 네.
0: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1: 지금
0: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1: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0: 예.
1: 입고 가라고.
0: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1: 네.
0: 며느리가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탁 준비해 놨군요.
1: 네.
0: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1: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내 몸,
0: 가야지. 아.
1: 이렇게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가야지. 그래.
0: 잘하셨어요.
1: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0: 예.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1: 기도도
0: 결단하셨으니까
1: 많이 해주세요.
0: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몇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1: 예.
0: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눈을 들어 산을 보라.
1: 네.
0: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0: 이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1: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0: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그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0: 이 찬양 나눌게요. 네.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대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을 향하신 소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내비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방법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 그 방법과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라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혹은 노예라도 종이라도 상관없어요. 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몰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둠에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물리치시는 승리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내적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것, 내적 증거,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부터 인용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 이 시대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 이르게 된 온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부르고 찾으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누가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곧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헬라의 사상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이념으로 이상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히 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듯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예수를 내 안에 붙드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고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는, 우리에게 의미의 말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진리가 아무리 가득하면 뭐예요? 내 것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죠.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미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물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면 뭐예요? 내가 마셔서 해갈함을 입어야지. 먹을 것이 세상에 천지에 깔려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양식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주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모나미 볼펜의 153 무슨 말이에요? 그 모나미 회장의 송삼석 장로님이 남들은 다 듣고도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찢어지시지 낚였듯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아니었어요. 뭇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고 지나갑니다. 아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히 생겼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라고 지나가는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능력의 주심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악함과 죄됨을 다 몰아내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시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기념하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런던의 한 거리인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스트리트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였던 그 수요 작은 집회에 참여했던 존 웨슬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서거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의 변화를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가 우리에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기억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역사를 바꾸듯이, 세계사를 바꾸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는 개인의 성화가 사회의 성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웨슬레이의 회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물론 웨슬리 구원 받았죠. 이미 목사예요. 선교사도 다녀왔습니다. 이미 구원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뜨겁게 그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내적 증거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기억이에요. 오늘 우리에도 그런 내적 증거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almost Christian, 거의 반 성도가 돼서는 안 돼. 대충 비슷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 All together Christian, 완전히 하나 된 real Christian,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기독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적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적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주 입에 닳도록 여러분 귀에 아주 모시베기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확증되어서 나타나는 건 입으로 시인하는 때, 고백할 때, 증언할 때, 선포할 때, 나타낼 때 내적인 증거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이 이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속으로만 하면 독립운동이 됩니까? 독립운동을 이불 속에 방구석에 앉아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있으면 독립운동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만세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주, 또 로드, 영화에 보면 또 로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큐리오스, 오직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국 자체가 다 황제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개적인 반역행위,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내 삶의 진짜 왕은 시저가 아니야. 내 삶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위대한 선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언, 고백, 시인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들을 교육하다 보면 영접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죠. 저를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사형리에 있는 영접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 부분이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강제로 따라하는 것 같게 해서 그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어느 새가족이 저한테 아, 목사님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이해될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분의 직업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현행범으로 잡아와도 자기가 자백과 시인을 안 하면 범죄 형성이 안 돼서 처리를 할 수가 없대. 근데 자기가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해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부터 그 죄목이 형성이 돼서 처리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아, 시인하는 게 중요하구나. 물론 반대로 배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할 때 확증되는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세상에 확증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깨달아서 아 내가 정말 배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그래서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이 부른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오늘이 아닙니까? 사단과 마귀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내 입으로 나는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악한 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셔. 또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인데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죠. 억세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풀수 있고 맬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선언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목사님, 어떻게 예수의 이름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네,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분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전에는 누구에게 친절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섬기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흘러가는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삶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건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주 앞에 표명하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여 라고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738년 5월 24일 그날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그 앞에 연관된 사건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태 전에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배를 타고 가죠, 당신은. 근데 대서양 바다가 워낙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는 자기는 배미창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죽겠다고 죽겠다고 하나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독일의 경건주의에 속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같은 믿음인데 저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 저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내내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선교에 그렇게 큰 열매도 갖지 못하고 결국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오늘이죠.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이 석가탄신이 아니에요. 오늘이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그 바로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이는 그 자그마한 모임에 가서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래서 아,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은 나는 주님의 도구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새기며 감리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웨슬리의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들로 새롭게 세계가 변화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이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붙드시는,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들어주셔서 우리를 평온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여호와 라파,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 참혹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니 이 전쟁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하여 여호와 샬롬 위에서 기도하라.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껏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할 힘조차 없대요. 기도할 힘. 너무 힘들어서. 네, 우리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요즘에 재난지원금 신청 때문에 동사무소가 미어 터진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뭐죠? 고유가지원금. 근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안 주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분노에 차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민원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분노에 차가지고 저것들이 줄 돈을 안 주고 있어, 안 주려고 해.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니, 너무너무 힘이 든대.

0: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주는 거 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예배드리시고 있는데 제가 김선호 감독님 그 말씀을 하시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땐 그저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래. 주님 이름만 부르래. 맞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가다가 주여 주여 주여 이걸 말하는 거 아니신 거 아시죠? 선포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고 주의 도우심을 지금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요 지표이고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주심을 늘 인정해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 경쟁을 하잖아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에서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맙시다. 돈에 빼앗기고, 권력에 빼앗기고, 자존심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오늘의 인생 되지 말.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앞서시게 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한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자 6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날씨는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고 햇빛은 길어지고 괜히 몸은 더 쉽게 지치는 계절이 왔죠. 아직 여름 한가운데도 아닌데 벌써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혹시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6월은 더 달리자 라는 말이 아니라 숨을 한번 다시 고르자 라고 말해주는 달 같아요. 봄의 속도를 지나 여름의 열기를 맞이하기 전 내 리듬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 말이죠. 우리는 종종 힘이 떨어지면 내가 약해진 줄 알잖아요.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 잠시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늘 뜨겁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만 않으면 우리의 속도는 다시금 회복이 되죠. 각자의 속도는 달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6월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우리의 속도를 올리기 전에 은혜로 먼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을 이길 힘은 열심이 아니라 충전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1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 더 라이트 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여러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주는 충전이었죠. 네, 은희의 충전의 충전이었고 이번 한 주는 다시 한번 라이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씩 하니까 헷갈리시진 않으시죠? 예, 이번 주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L-I-V-E. 아, 한글로 라이브 보내주셔도 좋고 영어로 또 난 좀 영어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L-I-V-E로 보내주셔도 출석 인증이 되니까요. 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출석 단어 라이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함께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데일리 미션.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아, 오늘도 신조어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 이 퀴즈는 뭐 정말 잠깐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또 만들어지고 일주일 지나면 또 만들어지고 이래서 뭐 끝이 없습니다. 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이와 관련한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MBTI, 우리의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맹신하는 사람, 마치 종교처럼 이 MBTI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고요. 정답은 네 글자고 MBTI를 맹신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종교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랑 MBTI랑 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답은 네 글자고요. 조금 더 힌트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너무 못 맞추시면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BTI를 맹신하는 사람, 종교처럼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와 함께 여러분의 MBTI도 뭔지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MBTI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JMBTI도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샵 0981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난 금요일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어노인팅의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MBTI,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앞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MBTI, 요즘이라고 또 하기에는 한참 지나긴 했죠. 예, MBTI 한 번쯤은 모두들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텐데 이 MBTI를 맹신하는 사람, 마치 종교처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고요. 아, MBTI와 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앞에 두 글자는 이 MBTI의 용어가 들어가고 뒤에 두 글자는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반반씩 아, 반반씩 나눠서 한번 단어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MBTI를 맹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아, MZ세대의 신조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MBTI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저의 MBTI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라이브 MBS찬 ENTJ입니다. 충리님 MBTI가 궁금하네요. 오늘 전파 선교사 신청하고 첫 라디오입니다. 참고로 김충만 PD님이라고, 예, 아, 충디, 김충만 PD님이라고 제가, 예, 뿜뿜 라디오에서 최초 호명자라고 하십니다. 아, 우리 3126번님께서, 아, 보내주시면서, PD님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최초의 그거였군요, 예. 예, 저의 MBTI는, ESTP입니다. ESTP가 사업가가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예. 그래서 강점과 주의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강점은요, 빠른 문제 해결, 위기 대응 실행력과 설득력이 있다고 하고요. 아, 주의점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아, 리스크나 구조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어서 아, 지금 해결과 장기적인 안정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아,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빠르대요. 네, 너무 급하다고 합니다. 제 말도 급한가요? 예. 주의점, 직설적 표현이 효율을 위한 것이라도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아, 들릴 수가 있어서 말투나 톤의 조절이 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저는 사실 ESTP P와 ESFP가 좀 섞여서 나오거든요. ESFP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예, 연예인. 분위기를 좀 잘 띄우고 아,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ESFP라고 하는데 무거운 분위기나 좀 그런 갈등들을 회피하거나 농담으로 환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요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ESTP, ESFP가 확실하고요. 예, E랑 S랑 뭐 이런 게

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 MBTI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9507님은 과몰입러라고. 아, 과몰입러시군요. 요런 분들이 또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아, 또 집중해서 보시기 좋습니다. 아, 저는 과몰입을 잘 못해가지고 금방 흥이 깨져버리는데, 우리 9507님은 과몰입러라고 남겨주셨고, 아, 가장 먼저 또 오늘 라이브 출석 단어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0720님 샬롬, 6월 첫날에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오늘 사는 아파트에서 알뜰장터가 열려서 장보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런 또 아파트 알뜰장터가 아주 노다지입니다. 예, 그런 데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예, 이런 데가 또 너무 좋죠. 예, 이런 데 잘 다녀오셨고요. 어떤 거 사오셨는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8057님, 와, 화음이. 예, 조금 살짝쿵, 예, 제가 좀 섞어봤습니다. 예, 한 5% 정도 살짝쿵 양념을 좀 해봤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들으셨군요. 네. 아, 그러면서 정답과 오답을 섞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뒤에 게 정답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크리 MT는 아니에요. 아, 우리 4918님도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4833님, 샬롬 PD님, 사전 투표하셨나요? 저는 선거 당일에 투표 예정인데, 아, 이번 선거를 통해 주님의 통치 속에 지역을 충분히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욕심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섬기길 기도합니다.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셨나요? 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우리 4833님 말씀처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선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출석 단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MZ 퀴즈 정답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양 한 곡 만나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 지난 금요일에 07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요. 남궁송옥의 십자가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등이라고 정했는데요. 예, 과연 이곳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시각과 태도가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갈등이라 했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진노하신 하나님, 또 양 진영에 자리하고 있는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 등등이 바로 그 갈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날 이후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지난 100년의 여정 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으로 7일 동안 지체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죠. 그래서 저 광야의 끝자락, 그래서 광야에서 볼 때는 북쪽의 끝자락이고 저 위에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쪽의 끝자리인 즉 입구가 되는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개의 지파니까 그 가문들마다 한 명씩 에이스들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조직됩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잠입하죠.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읍들이 단순한 진인지 아니면 성곽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등등을 알아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한 40일이 지났어요. 12 정탐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살펴 가나안에 관한 정보를 가득 모아 돌아왔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았겠죠.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들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가운데다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만한 걸 메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봉. 거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따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내어놓으면서 고백한 거죠. 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분위기가 너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나.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보니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게다가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즉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보고입니다. 순간 보고의 분위기가 확 하고 바뀌죠. 31절부터 33절 유명한 귀절인데요. 그들의 이야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저 유명한 메뚜기 신앙이 등장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그날 그들 보고의 핵심이었어요.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돌아온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해서 말하는 거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그 땅에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자명하죠. 그러므로 우리 못 갑니다. 더 이상 전진 불가? 그게 그날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상황을 보니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순간 그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죠. 모두들 고개를 숙입니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지난한 광야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중간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상식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는 가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더 나가면 안될것 같은 겁니다. 저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어야죠.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라고요? 에이, 어데. 그건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아닌걸요? 그러나 이 상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꼼짝도 안할 겁니다.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인생에는 평생토록 아무런 일도, 가슴 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신앙의 어떤 태도가 그렇게 형성되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게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발을 내뻗지 못합니다. 왜요? 상식 때문이죠.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지금도 내 얼굴을 때리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상식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발을 내뻗을 수 있겠어요? 시커먼 바닷속으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 배 위에 평생 서 있으며 다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며 예수를 믿으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장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의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만 본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함께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어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정말 가슴이 다 시원케 되지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그가, 엘리야가 이름 모를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기 때문이죠. 그가 누워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이만하면 좋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아세요? 이 모습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와요.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까지는 참 좋았는데 바로 이어서 이세벨 황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협박하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상식의 눈이죠.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예요. 성곽이 높고요, 튼튼하고요, 거민들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전진 불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교되는 갈등 구조 이쪽 30절을 보십시오. 순간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10명과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치는 두 명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위력이 있잖아요. 사실 그 정탐꾼들의 책무는 자기들이 본 것,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의 느낌과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까지 더해 섞어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니, 그 다음엔 아예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밤새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살다가 통곡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살다가 언제 통곡합니까? 극도의 절망감이 급습했을 때입니다. 이제 끝이다. 이젠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전공인 원망과 불평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속았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대가 맞는데,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너무 좋죠.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홍해를 막 열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터트려주시고 전쟁도 대신 치러주시고 정말 뭔가가 막 되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고 문들도 착착 열리고 그럽니다. 문제는 신앙의 다음 스테이지에 이르면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서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그 땅, 가나안 땅이 공짜인 줄 알았고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이고 뭐 그래서 나왔는데 막상 따라와 보니 아이고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여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아니 나는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이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그 땅에 만만치 않은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성곽도 있어요. 거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만도 하죠. 대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뷔페 식당이 공짜로 차려져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웬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시위합니다. 통곡합니다. 밤새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속았다. 너무너무 원통하자. 그 순간에 하나님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당신은 그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겠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좀 반추하며 그래도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백성이 그곳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래도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고 만나를 받아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까지 보았는데 설마... 설마가 맞았죠. 그날 밤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밤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그만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예.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혹시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갔다가 안 좋으면 다시 와서 종노릇할 테니 받아주시오. 여러분 그런 컨디션으로 저들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죄의 종 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한 모든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 그곳에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셨고 시내산 아래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피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 현실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다시금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괜히 왔어?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마음 편했어? 라고 한다면 이 어찌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요 영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넌 존재예요. 우리는 돌아갈 때를 다 불사르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가덴스 바네아에서 쭈그리고 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쭈그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의 실체예요. 가든지 아니면 머무르든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창의적이죠. 세 번째 다른 길을 찾아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5절, 이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똑같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믿음의 젊은이들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찢으며 자기들의 의분을 표출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좀 결연하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을 찢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소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민족 모두를 확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나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향한 진격을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아, 그래도 저런 인물들이 있구나. 그래도 쟤들 가운데는 상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구나. 모두가 다 괜히 여기 왔어. 우리가 모세와 여호와께 속았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저런 보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과 우리 김혜재 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날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그분이 해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그래, 이 10명의 에이스들, 이 10명의 보고사항 그거 다 맞다. 거기 그 성곽 튼튼하다. 그 땅의 거주민들 강하다. 심지어 거인들도 버티고 서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가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광야의 여정은 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던 사건이죠.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여정은 우리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며 선언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소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택한 제사장이라. 그뿐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이미 한 3, 4대 전에 가나안 땅에 내려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족장이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죠.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광야, 이 김해 땅에서 이 광야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내 삶에도 여러 전쟁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더위도 있지만 결국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시다. 그걸 믿고 선언하는 거죠.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대신에 알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좀 어색하죠?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서 밥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 밥 신앙.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중에 메뚜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밥 신앙을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반해야 이 가데스 반해에 처해요. 그곳에서 어떤 신앙의 행태를 붙잡고 이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사에, 우리들의 인생 사에, 우리 교회 행보 위에 수없이 반복되며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의 이야기를 결정해요. 대표적인 게 글쎄요, 이스라엘에게도 있고요, 우리 한국 땅에도 있고요, 개인 사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벨라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저 유명한 이스라엘 왕 사울,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블레셋의 인간 병기 골리앗. 그 당시 블레셋의 에이스는요, 2m 70cm가 넘는 인간 병기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키가 2m 70cm. 예전에는 그런 거인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이 살금살금이 아니라 쿵쿵 대며 걸어나와 매일매일 경계선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욕설과 모욕이 담긴 말 후에 나와 대적할 자 나오라.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꽉 눌려있어요. 엄청난 압박감.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성곽이 튼튼합니다. 거주민은 강합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첫째, 그 당시 사울 왕에게는 도대체 그 거인과 맞서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꼼짝없이 해결 방법 없이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괴로워하며 고스란히 골리앗의 그 조롱을 감수하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40일 동안 뭡니까?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구세주인 어린 목동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죠. 의분을 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나서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말렸습니다. 너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순간 다윗이 고집을 부리죠. 결연히 일어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날 여호수아 갈렙이 의분을 품고 일어나 외쳤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 얘기죠. 골리앗 너는 나의 밥이라. 그가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일은 계속돼요. 비싼 이야기가 우리 한민족과 연관되어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문자 그대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 헌미트 킹덤 은자의 나라 숨겨져 있는 나라다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죠.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붙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골리앗 앞에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있게 해 주었죠. 그 일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도 그리고 조선 땅에도 아니 우리의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통과하며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가데스

0: 베스바네아 그곳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과 장애물을 크게 보는 사람 그리고 상식을 붙드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을 떠나는 출발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여전한 가나안의 성곽들은 계속될 거예요. 강한 거주민들도 있을 거고 험악한 거인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그 가난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하여금 나의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의 눈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으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메뚜기 신앙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밥 신앙을 보이시겠어요?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침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0: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집 교회는 작고 뭐 주일학교애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텐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던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네요. 벌써
1: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0: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희디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소아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0: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지는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뭐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러고 좀 권유하고 있죠.
1: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0: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이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에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은유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출발합니다. 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금요일에 684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Z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를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Z 퀴즈, MZ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MBTI,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MBTI를 맹신하는 사람, 마치 종교처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정답은 네 글자고요. 앞에 두 글자는 MBTI와 관련된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단어 중에 두 글자가 합성된 섞인 합성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MBTI도 뭔지 보내달라고 남겨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MBTI를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예. 앞서 1부에서 2327님께서 라이브 보내주시면서 저랑 MBTI가 같아요. 처음 만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의 MBTI는 ESFP, ESTP라고 앞서 1부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4918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생각났어요. 제 MBTI ISFP였네요. 라고 MBTI 남겨주셨고 아이가 많으시군요. 2308님 우리 예담청년님도 MB 과몰 라이브 정답 MB 과몰이라고 하셨는데 아니고요. 예, 저의 MBTI는 ISFP입니다. 우리 4918님과 똑같으세요. 예, ISFP 두 분 나왔고요. 그리고 6675님 샬롬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0019 로이님도 샬롬 6월이네요. 창원 공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가 좀 덜 더운가요? 예,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은 또 공원에 있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역시 날씨가 맑으니까 이 푸릇푸릇한 사진이 너무 예쁩니다. 네, 우리 그리고 5806님은 간증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 이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고 30인의 이야기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후에 다시 한번 간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18님 오늘의 말씀 오프닝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라이브 남기시면 됩니다. 우리 샵 0981번으로 라이브 LIVE 남겨주시면 오늘 오프닝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20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0019 로인님도 라이브 출석 단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면 되겠고 MZ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만나봅니다.

0: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우리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권 목사입니다.
0: 자,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예, 오늘 우리 MC 퀴즈가 네. MBTI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네. 목사님의 MBTI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저도 제 MBTI조차.
0: 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1: 아, 아이, 뭐, 아, 뭐.
0: 저, 뭐, 그런 게 있죠. 아,
1: T인가 F인가. 하여튼, 그러네요. 네.
0: 약간의 목사님의 성향은,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T의 성향일 것 같긴 한데.
1: 아, FT 왔다 갔다 합니다.
0: 아,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예. 네. 그리고 뭐, 계획형, 무계획형, 이런 게 있는데.
1: 아, 그것도 왔다 갔다.
0: 그것도 왔다 갔다 네. 하시고, 예. 목사님은 네. 왔다 갔다 하는 MBTI를 가지신, 예, 모든 MBTI를 통용, I만 확실하시군요.
1: 그것도 왔다 갔다.
0: 아, 그러신가요? 아, 또 이런 분은 처음이네요. 예, 여러분. 우리 왔다 갔다, MBTI가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전혜건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부의 날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었어요. 아, 오늘은 좀 더 다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보면 교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목사님.
1: 네.
0: 아,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그 안에서도 뭐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 막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실은 저도 좀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먼저 우리 기독교 안에 교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인 이유를 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굉장히 참 쉽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0: 예.
1: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너무 이제

0: 이제 다큐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질 것 같고 또 예민한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고
1: 예.
0: 조금 쉽고 간단하고 조금 평화롭게
1: 평화롭게. 아, 좋습니다.
0: 네, 평화롭게 이렇게 좀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교단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하나님의 성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침례교 이렇게 있는데
1: 예.
0: 사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 이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아. 예. 이거는 괜찮은 그건 괜찮은데
1: 네.
0: 일단 그 안에서 교단끼리 차이가 있다면 믿음 생활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뭐 이걸 좀어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우리 고등학교도 그렇잖아요. 뭐 인문계가 있고 뭐 예술학교가 있고
1: 그렇죠.
0: 뭐 공업고등학교가 있고
1: 네.
0: 다 같이 공부는 합니다만
1: 전문계도 있고요. 네.
0: 네, 공부는 합니다만 무엇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냐 그럼
1: 네.
0: 그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중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이걸 중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교단이 나뉘었다 좀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1: 예.
0: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중심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밑에 내려와서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친구들, 좀잘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 교단이 다른 게, 뭐, 교회와 성당의 차이? 뭐, 요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단이 다르면 성경 말씀이나 내용도 다른 건지, 아니면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건지도 궁금해 하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성경 말씀이 다른 건 이단이고요.
1: 예, 그쵸.
0: 이제 같은 성경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를
1: 예.
0: 들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교회 대표는 이제 교회 모두가 다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 이제 또 배가 산으로 가니까
1: 예.
0: 교회 대표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좀 교회를 운영하자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는 교단이 있고 또
1: 네.
0: 어떤 교회 교단은 이제 이웃을 돕고 실천하는 게 핵심이 아니겠느냐.
1: 예.
0: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실천이 좀더 중요하다. 뭐 그걸 또 중점으로 두는 그런 교단도 있는가 하면 또 무엇보다 삶이 변화된다. 예, 좀 삶이 좀 변화된다. 뭐 이걸 중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중점이 다른 거
1: 네.
0: 중점이 다른 거고 믿음 생활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1: 틀린 건그 성경 말씀이 다른 곳은
0: 아,
1: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0: 그렇죠.
1: 하셨어요. 예.
0: 네.
1: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가 우리 좀 다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교단에 관해서는 뭐 본인이 속한 교회가 아니다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단이 왜 중요한지, 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교단을 이 교회를 좀 새로 고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나는 이 교단을 가볼까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0: 뭐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 예.
0: 20살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세군에서 사역을 좀 길게 했고
1: 네.
0: 또 성결교단에서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좀 오래 하고
1: 예.
0: 그런데 또 오늘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 이제 합동교단이라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단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1: 교단 대통합인가요? 예.
0: 그래서 뭐 교단 대통합이라고 저는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1: 예.
0: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단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다.
1: 아멘입니다. 예.
0: 교단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또 교단은 왜 이렇게 막 나눠졌냐?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엄마 아빠도 싸웁니다. 예, 사랑하는 두 사람도 싸워요. 두 사람도. 두 사람도
1: 그렇죠.
0: 모이면 싸워요. 10사람 모이면 안 싸우겠습니까?
1: 그렇죠.
0: 100사람 모이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좀 우리 청소년분.

0: 국민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 이걸 다 엉망이다, 이거는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잠시 찬양 듣고 와서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경험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팀로 거십의 찬양 듣고 오죠. 함께 지어져 가네.

0: 네, 팀로거 10에 함께 지어져 간에 띄워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우리를 좀 수시로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요즘 이단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헷갈리게 하는 게 이 이름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이름을 또 워낙 교묘하게 뭐 신천지 이런 이름 말고 좀 교묘한

0: 하게 짓는 교회들이 좀 이단 교회들이 있어서
1: 네.
0: 이게 뭐 어디에 교단인 건지 이단인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이 이단들
1: 네.
0: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핵심 정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뭐 구세주가 되거나 뭐 신의 대리인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영을 받았다. 뭐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영을 받았다. 뭐
0: 예.
1: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결국에 이제 그 영을 받은 우리 3만 2만 그분께서
0: 그쵸, 그쵸.
1: 이제 죽더라도 또
0: 예.
1: 아마 그 영을 다시 누군가 받았다. 그렇게 아마
0: 네.
1: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예. 이것도 이단이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단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가 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0: 그쵸.
1: 예수님도 누구도.
0: 누구도.
1: 누구도. 그래서 좀 핵심은 이제 이게 예수냐? 아니냐. 이게 이걸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 네.
1: 요즘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좀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이제
0: 맞아요.
1: 저기 이제 여기도 주변에도 아주 큰 건물에다가 뭐 아주 신천지 크게 자랑스럽게
0: 그러니까요.
1: 붙여놨더라고요. 네.
0: 네.
1: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건물이 밖으로 나오고 점점
1: 네.
0: 커지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이단의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겠고, 특히 요즘은 처음부터 정체를 좀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뭐 이렇게 좀 다가와서 먼저 친밀도를 쌓은 후에 다양한 수법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신호,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1: 제가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또안 속아요.
0: 예.
1: 기독교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 뭐 교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또 기독교나 이단이나 관심 안 가지는데
0: 흥미가 없죠, 예.
1: 누가 이제 좀 위험하냐면 좀 나는 이제 좀더 깊이 알고 싶고 아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뭐좀 요한계시록이나 좀 내가 정말 궁금한 거뭐
0: 그쵸.
1: 예를 들어 뭐뭐 뭐 공룡 뭐 그다음에 창조과학과 뭐 대비대 막 이렇게 좀아 나는 좀속 시원히 좀 진짜 좀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너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관심 가지는 친구들이 왜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들이 그걸 딱 공격을 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걸
0: 아니, 우리 보이는 걸?
1: 지금 한번 보러 갈까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그 오랜 역사 동안 사실은 대답을 못 해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착착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을 너무 허물고 우리만이 네가 모르는 그 궁금한 거 알려줄게 그 성경에 그 구절 있지
0: 예.
1: 우린 알고 있어 너네 목사님 모를 걸아 이거는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0: 그렇죠.
1: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걸 얘기할 때 굉장히 장황해지니까 요즘
0: 맞아요.
1: 또 장황해 설명하면 설명 벌레 뭐
0: 예,
1: 이렇게 얘기를
0: 그렇죠,
1: 하니까
0: 그렇죠.
1: 안 하는 거예요.
0: 예.
1: 네, 붙잡아놓고 한 3시간 붙잡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0: 할수 있죠. 예.
1: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예,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풀어내기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고.
1: 어렵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데 우리 쉽게 할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그래서도 근데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네,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외부로 가지 마시고
1: 네.
0: 교회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물론 얘기를 해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각오하시고요. 네, 이런 농담이고요. 그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긁어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바깥으로 나돌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목회자분들을 찾아가셔서 궁금증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답변을 얻으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그런 수법들에 좀 속아서 그리고 혹은 이단 관련 모임이나 콘텐츠를 뭐한 번, 두번 나간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내 주변에 이단에 좀 빠져서 안타까운 친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1: 뭐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했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한두 달, 그러니까 한 3개월 미만 정도면 재선에서 어느 정도 좀 가능했어요. 재선에서 붙잡고 막 어떻게든 또 다시 얘기하고. 그런데 한 3개월 이상 넘어가 6개월 또 1년 정도 이상 만약에 그 이단과 이단 사람들과 아주 깊이 엮여버리면
1: 예.
0: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리로만 설득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정도 엮였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되게 깊이 엮이면
1: 관계가
0: 예. 엮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이거는 우리 선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단 전문 단체 목사님께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막 제가 뛰어다니고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변에 조금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발을 담근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주시되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으면 그냥 내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건 전문 이단 단체에다 연락을 하셔서
1: 네.
0: 조언을 받아서 반드시 아무리 깊이 들어갔어도 거기서 놓치면 몇 년이 지나면 더 깊어져요.
1: 그렇죠.
0: 이단대 특징이 처음에는 너무 잘해줍니다. 1, 2년.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빼먹어요. 예, 인생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전문가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단연코 이 말씀이네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교단 이야기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봤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시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정말 좋은 통역자도 있지만 또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람이 우상이 되어 그렇게 많은 주님의 양들을 또 뺏어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잘못된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양들을 잘 케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깨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힘써 하나가 되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 강찬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5806님께서 간증 그 문자 링크 다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새로 만들어뒀거든요. 네, 이거 간증 다시 남기시면 앞서 나갔던 30인의 이야기 서혜영 사모님의 이야기를 너튜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00195님 ISTP MBTI 보내주셨고 6864님도 라이브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9918님 전라도 나주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라고 진짜 오늘 날씨 정말 덥더라고요. 예, 이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29도 뭐 30도 이렇게 넘어갈 텐데 여름 준비 잘 하셔야겠어요. 예, 더위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743님 라이브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시고 저는 가끔 아이 녀석이 불쑥불쑥 제게 다가오는데 타인에게는 이 성향만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으로 후다닥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3743님 이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뭐 댄스 이런 운동을 가시는 거 보니까 이가 확실하십니다. 예, 외향성이 확실하세요. 네, 아이 성향 분들은 이런 운동 잘 못하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 자리 가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가 확실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2449님도 라이브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그리고 0019 로이님 우리 6명 아이를 키우는 지인의 저녁상이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지금 뭐 메추리알 꼬치에 너겟, 치킨 너겟에 뭐 밥에 이 식판이 6개나 있는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아직 뭐 하나도 없지만 네, 이렇게 좀 조카들을 좀 돌보다 보면 이렇게 6명씩 키우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박수를 드려야 돼요. 예, 우리 0019 로이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은혜충전 라이브에 한번 들어달라고 초대해 주시죠. 네, 축하, 이 대단하단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18님도 라이브 남겨주셨고 앱 화면에 진행자님 이름도 추가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한번 기술팀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의하신 기억이 나네요. 예, 한번 다시 문의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오늘 정답. 오늘 MBTI 이야기를 했었는데 MBTI를 맹신하는, 마치 신앙처럼 맹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MBTI의 MB 그리고 크리스찬의 스찬을 합쳐서

MB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MB스찬 들어보셨나요? 네, 뭐 아까 MB 과몰 뭐 이런 오답도 있었는데 오늘 정답은 MB스찬이었습니다.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 MG 퀴즈 좋아요. 저 매번 처음 듣는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MG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월요일에 MG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빠르게 발표해 드립니다. 먼저 등산화 당첨자는 2449님. 2449님 축하드리고요. 화장품 세트는 8057. 8057님입니다. 우리 두 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5월에 당첨되신 분들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선물까지가 5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우리 문자로 연락이 가면 잘 이 답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당첨자분들, 우리 산삼스틱 화장품 등산화 당첨되신 분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마음 깊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0: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무조건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크게 터져 나올 수가 있지요. 감정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를 오래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화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쁜 기도만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라는 이 솔직한 고백도 모두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두 번째입니다. 내 감정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화는 종종 슬픔이나 외로움, 억울함에서 시작되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게 상처받은 것이 화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화의 표면 아래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볼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난 상황을 단순히 참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차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살펴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화가 난 순간에 말과 행동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즉흥적인 반응으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말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말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토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징계의 목적과 올바른 우리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자녀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험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 책 기초성경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징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더 기초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자,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킨지 않는지 알려하렴이라. 이 부분 기억하고 계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뒷부분 기억하세요.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이 말은 목소리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동일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살도록 징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가장 잘.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핵심이 결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 전체를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 역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부분은 믿음에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의한 삶 얘기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곧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앞서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징계하신 목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 30장의 삶을 살 때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매우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쯤 태어났고 지금 이삭의 이때쯤이 나이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

그의 나이 115살에서 120살 정도 됐으려나? 이런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게 이거예요. 순종의 열심이에요. 지금 자식 데리러 가요. 자식 죽이러 간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독자. 늦둥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귀엽다는데. 얼마나 늦둥이를 낳아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독자를 죽이러 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할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제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의 중심에 실제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아브라함 이런 복 받았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태우시되 열방의 택하시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전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 모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회복을 온전하셔서 사는 것,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뭐죠? 징계를 통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걸볼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세 번째,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 훈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표현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요셉 애굽생활, 다윗의 광야생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것.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NIV 성경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훈련으로 인식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문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실현에서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되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도를 신방을 못하는데 과거에 신방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쳤는데 이 상황 닥쳤을 때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만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이 상황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일은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 가볍게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했다고 써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자는 아들이 있으리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0: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바울만 하더라도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을 운명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난 경험 또 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 많은 지식도 있었음에도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만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빚어졌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왕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게 결국 30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의 그들을 기뻐하시 흩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거기 다루는 게 쭉 보시면 그들의 그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저절처럼 되면 안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음행을 다루고 있고 주를 시험하는 거 불신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 시험이 뭘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시험 전체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던 이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징계하시는 거였다고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보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이 징계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3: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0: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1: 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 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1: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 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1: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0: 네.
1: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전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1: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1: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0: 네.
1: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0: 네.
1: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0: 네.
1: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요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0: 예.
1: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0: 예.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0: 예.
1: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0: 네.
1: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0: 네.
1: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0: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 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 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0: 네.
1: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0: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윌이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리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첫눈은 보통 11월 말쯤 내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첫눈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설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눈은 그저 눈일 뿐인데 첫눈은 특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처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처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밤 잃어버렸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꺼내봅시다. 첫 곡 들려드립니다. 옹기장이의 죽게 가오니 띄워드립니다.

첫눈은 금방 녹아버리지만 우리 마음에 남은 인상은 오래갑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세상 그 자리에서 위로부의 이 땅 회복하길 띄워드립니다.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듯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오늘 밤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예수전도단의 새 힘 얻으리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0: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어른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 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장인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대를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들을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에 나왔다. 야곱은 암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 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있는 그

0: 예,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아,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예. 덥습니다.
0: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네.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 네.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옛날에 야, 솔티와 함께 예,
1: 그러니까요.
0: 연식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시길래 솔티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넘어가지고 그래도,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 저는 주찬양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주찬양에 계셨던 그 정말 제가 사랑하는 CCM 선두주자께서 계시는데 예. 뭐 최덕신 씨, 뭐 강명식 씨, 뭐 김명식 씨.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김도연 형님을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방송 들으 들으시는 분이
1: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0: 근데 이분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네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습니다. 예,
0: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네.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가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0: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분이
1: 먹고 살려다 보니까
0: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럭저럭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네.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네,
0: 녹음 네.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 제가 잘 활용하고
0: 아름답게
1: 있습니다.
0: 활용해 주셔서 아니, 그리고 이게 참 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다름이었으면 좋겠는데.
0: 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갸니할 뻔했는데.
1: 그래도 네. 사연이 있죠, 저는 이 노래.
0: 아,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네.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0: 뜨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다 뭐 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 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창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1: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하는데
0: 좀 쳤군요 제가.
1: 유영광 집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0: 감사합니다.
1: 근데 목소리는 완전
0: 아저씨죠?
1: 네, 덩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 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 걸 연상하는데
0: 맞아요.
1: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 분 세 분을 모셨었어요.
0: 아 정말요?
1: 그 최재도 형제님,
0: 네네네.
1: 그다음에 김수 자매라고.
0: 아 네.
1: 다들 이제 뭐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S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성악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되셨는지
0: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됐냐면요. 네,
1: 본인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0: 저는 이제 PK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그래서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상당히 다르네요.
0: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PK들은. 그런데

0: 제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요.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릴이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해 드리는 거를 즐기고.
1: 좋은 방식의 관심을.
0: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에 가신 형님이 한번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 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금 뭐 CD나 아니고 이제 뭐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큰 이만한 거.
1: 좀 사셨나
0: 아,
1: 보네요.
0: 모르겠어요. 아니, PK 목사님이 왜,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레이저 디스크 집에 있는 적은 없어요.
0: 그런 걸 좋아하셨었던
1: 아,
0: 것 같아요. 예,
1: 그러셨구나.
0: 음향 장비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걸로 오페라도 보고, 그리고
1: 오.
0: 아버지가 그때 이제 쓰리 테너 이런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뭐 CD 틀어놓으시고,
1: 이야.
0: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좀 클래식이 좀 익숙한
1: 그렇구나.
0: 환경이었다가, 교회음악도 사실 뭐 세미 클래식 정도 되니까,
1: 그쵸.
0: 익숙한 음악이었는데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1: 그 사실은 성악과 전제 저도 성악과 잠깐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하는 게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플렉시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0: 네.
1: 교회 음악이
0: 그럼요.
1: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0: 맞아요.
1: 시작하는 게 많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예수 전도단이라.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한게 많아서 그때는 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이
0: 밴드만, 예,
1: 돼버려서
0: 그쵸.
1: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이용경 형제님의
0: 시대를 잘 타고.
1: 목소리를 한번 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0: 그러네요. 이 노래도
1: 너무 혐의가
0: 돌베개.
1: 짙은데.
0: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간증을 할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1: 위에 서서.
0: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데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1: 그쵸.
0: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곳

0: 곡, 저의 삶에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아주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베개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히면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현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0: 아,
1: 담겨
0: 가득
1: 있는
0: 담겨 있는.
1: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이고,
1: 바라고.
0: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네,
1: 감사하게도, 예,
0: 제가 최근에
1: 감사합니다.
0: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기는 바란다. 그러면서
1: 아이고,
0: 본인도 거기 댓글 달았었는데.
1: 제가
0: 왜 그런
1: 그걸,
0: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1: 어,
0: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어쩔
0: 네.
1: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0: 한국
1: 군악대에서, 예,
0: 군악대에서.
1: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0: 예.
1: 나가서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뭐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쵸.
1: 예, 그냥 진짜 한땀한땀저의 삶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아 진짜

0: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1: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네.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필요하죠. 네,
1: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네. 다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되게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0: 네네네네.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매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치면서
1: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
0: 그 두 단어를 제일
1: 지금도 그러고
0: 지금도
1: 계시네요.
0: 몸부림치고 발버둥
1: 저랑 비슷하네요.
0: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아멘.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날까지 오면서 네.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그럼요, 분들도 만나기도 그럼요.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 연예인병은 안 걸리시는 것 같아서
0: 혹시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댈 때 되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0: 너무
1: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0: 네. 어머나
1: 네.

0: 벌써?
1: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네. 마지막 곡 한 곡 듣기 전에 네네네. 한번 뭐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네. 가족 여러분들에게
0: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가. 근데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힘든 세상에 살면서 좋은 미래의 좋은 것들 천국 가서 좋은 것들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또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직업도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1: 네. 기대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흥왕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네.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0: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92.5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3단가이자 가족 3단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콸테포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크입니다.

아멘. 라이브 로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올해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형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줄 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주권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요. 복음을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타는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우리 지금 여기서 한국 남조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북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방송 설비 교체할 때 북한 성도가 헌금 모아서 보낸 거 보셨어요? 제주 극동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국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몬의 영,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놓으셨어요.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1000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1000에서 1000...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지돈동지 왜 그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 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야, 내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 그 초롱성 같아 보이는 국경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철통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란 말을 지웠고 민족이란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어,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 거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엔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 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

0: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 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권의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자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 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조만간 프랑스와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RAM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RAM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000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로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 검열대는 무역 관계자와 환전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로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운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0: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여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0: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1: 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양 찬송가죠. 너무나 그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네. 하는데도.
0: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1: 네.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감사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0: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1: 네.
0: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네. 감사라는 가사인데 근데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기까지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1: 네.
0: 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1: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에 너무나 끌려가지고
0: 네.
1: 너무 그 당시 진짜 전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0: 네.
1: 여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가거든요.
0: 진짜요?
1: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 거나 같은 거죠.
0: 네.
1: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먼 데는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0: 교회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1: 네네네네네.
0: 거예요?
1: 교회에서 선교로 가는 거예요.
0: 선교로
1: 네,
0: 가세요.
1: 네.
0: 선교라는 단어가 북녘 분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죠.
1: 네,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0: 네.
1: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0: 네.
1: 매번 우리 울고 가요.
0: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네. 할 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1: 네.
0: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들인 거잖아요.
1: 네.
0: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1: 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아,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0: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1: 네, 네.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0: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네.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녘회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네.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네. 네.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네. 이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1: 네, 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 가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네.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준 수 없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0: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 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을 나누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4: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3: 예.
4: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3: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 총화를 합니다. 당 생활 총화, 뭐 사로총 생활 총화 하면은
4: 네.
3: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4: 네.
3: 당 생활 총화, 사르총 생활 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4: 네.
3: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0: 여신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청화하고 딱 같은 거예요. 일주일 아.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청화도. 그런데
1: 여기 주
0: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난 말도 듣고 네.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거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두드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 쓸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0: 예.
1: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맞아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의보소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저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봄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두드려 성경을 반에서 봤다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하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척척 잘 되고 잘 돌아가는지

0: 봄새 감사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봄새 잘 때 모든 거 잘 때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 사서 먹는데
1: 네.
0: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듣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0: 지금은
1: 회사님?
0: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대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네.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6.25,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등이 있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한 아직도 적대적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듯 자국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형국이라 도무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남북한의 분단과 장벽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구세주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0: 통일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에 새 봄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구세주요 복음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테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즉 소테르라는 이 원문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칭호요.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뜻을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안도 그렇고 한민족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소테르, 구세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가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대구가 20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이 16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5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개성과

대전이 31도, 해산이 30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가 28도, 목포가 27도, 신의주가 26도, 여수와 제주가 25도, 부산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에게 늘 시원한 그늘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헬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타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혹시 보험 상품에 들어 계신가요? 보험 종류도 참 여러 가지더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만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노후 설계 보험 이상의 것은 없는가 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계보험 이상의 것은 만들어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후 설계보험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후 설계 보험의 핵심 내용이죠. 이 사후 설계 보험을 든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더군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날,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일과 쉼의 균형을 잡게 하소서. 모든 일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일하는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만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잘 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내가 일을 주관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쉴 수 있게 여유를 주게 하소서. 나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지나친 성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제 안에 어둠이 있어

나 주님과 함께라면 빛이 있으며 저는 홀로이나 주님이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제 마음은 연약하나 주님과 함께라면 도움을 얻고 제겐 쉼이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으며 제 안에 고통이 있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고 저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은 저의 길을 아시니 소생시키시어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무슨 일이 닥치든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소서.

참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힘차게 하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삶을 힘들어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젖을 간절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뇌물이 예물이 될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지금 계속 야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지금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진영 또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사람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제 부니엘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스토리, 짧은 스토리인데요. 20년간 소원했던 관계, 야곱과 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족인데, 형제인데, 아니 쌍둥이인데 둘이 관계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악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온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너무 두려워서 자기 가족, 큰 가족이잖아요. 자녀들하고 양떼하고 목축들하고 다 나눠서 굉장히 큰 가족인데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혹시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을까 하는 약간 꼼수 같은 야곱의 인간적인 대처, 이 두려움을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매니지하겠다는 생각.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다음에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담 쌓고 지내는 깊이 골파인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중에 호칭이 되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던, 들었던,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문의 두 형제가 이렇게 담 쌓고 2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등 돌리고 담 쌓고 앙금이 이게 풀어지지 않는 관계. 우리들은 없으세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김장훈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저작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역사는 좋은 역사일 수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처음으로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의 49장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는 여기 32장 지난주에 봤던 그 몇 구절 되지 않는 야곱의 기록된 기도는 처음이에요.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 만나고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삼촌한테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삼촌 집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라고 야곱이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기도하기는 지난주의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하나임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안 바뀐 것 같으세요? 오늘 스토리에서 과연 바뀐 야곱일까? 안 바뀐 야곱일까를 약간 아리송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긴 했지만 바뀌기 전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 야곱은 꼼수를 부리는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1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몇 마리인 줄 아세요? 계산 빠른 사람. 550마리. 저는 미리 계산해봤죠. 엄청난 목축을 지금 형한테 보내고 있어요.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 좀 분노 좀 삭히려고, 그렇죠? 뭐 형 관계 회복하려고. 근데 이게 뇌물이에요? 아니면 예물이에요? 뇌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요 본문만 보면 뇌물인 경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의 전개를 좀 보면 조금씩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1장부터 지금 쭉 보아온 건 뭐냐면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 또는 집 떠나야 되는 신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과의 갈등,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죽일까 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삼촌 집에서 삼촌과 그 아들들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야반 도주하듯이 라반의 집을 뛰쳐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떠났을 때 경험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약간 갈등, 아픔, 뭐 약간 찝찝함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미스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요. 근데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 속으로 심리적 상태로 야곱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이제 야곱에게 더 엄습해 옵니다. 형을 만난다는 그 프로스펙트에 형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속에 두 진영, 육신의 진영과 영적인 진영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의 이 두 진영에 걸쳐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누는 꼼수를 사용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깊이 골파인 갈등의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저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한 대상이 떠올랐는데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야곱이 이야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좀 관계가 소원해진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사실 이 야곱이 사용했던 대처 방안, 자기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그렇게 이렇게 효과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서 지난주에 그걸 제가 잘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 관계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원한 제 수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꼼수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안 만나려고 동선이 안 겹치도록 제 나름대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 담 쌓고 있는 관계들, 꼼수밖에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꼼수를 써서도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은 찝찝함 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방향성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우리는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관계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연막을 치고 담을 쌓고 등을 돌리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우리 형, 저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는 역사했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야곱이 그냥 수동적이었잖아요.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안 읽고 지난 한 2주 전에 막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야곱이 글쎄 자기 때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세 때로 나눈 거예요? 네 때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몇 때로 나눴어요? 사실은 여러 번 이 스토리를 잘 읽으면 처음엔 두 때로 나눴어요. 처음에 두 때로 나눈 건 형이 공격할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거냐는 약간 수동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때가 아니라 세 때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 때처럼 느끼는데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14절부터요. 뭐 이렇게 쫙 나누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 사람 이건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이 대답을 이렇게 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둘째와 셋째와 각대 그럼 셋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 짐승 때마다 다르게 섞어서 보낸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순염소, 암염소 한 때, 암양, 순양 한 때, 젖 먹는 낙타와 새끼 한 때, 암소, 황소 한 때, 암나귀 때, 한 다섯 대 정도 나눠가지고 때별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사람 보내고 좀 시간 간격 두고 또 보내고. 뇌물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그걸까요? 저는 이 변화된 야곱의 작은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피하려고 그랬어요. 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형 피하기만 하면 돼. 나 그냥 안 만나면 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형이 치러 오는지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나하고 나머지 반을 살리고 나는 살을 거야.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적으로 self-protective한 마음으로 야곱이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마음이 생겨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더라.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형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해졌어요. 형을 만나고 싶어요. 그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 이제 야곱이 보내기 시작한 이것들은요. 550마리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소득의 근원이 되는 이 중동사회 속에서 저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transactional,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된 선물이면 이것은 뇌물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진정한 누이침 속에서 비롯된 희생적인 회복의 시도라면 저는 그것이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경험이, 야곱과 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환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고 33장에 넘어가서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사건이 더 일어나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요렇게 약대들을 나누고 자기의 짐승들을 나눠서 다섯 대, 여섯 대로 이렇게 해서 먼저 형한테 보내버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는 축복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성경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여러분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다 떼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3절에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쩔름바리가 돼서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형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가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그 전부도 읽어드리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이렇게 형이 말했을 때 그 대답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뇌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받으소서. 왜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20년 동안 맡겼던 담장.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았던 그 두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적대감이란 렌즈를 통해서만 에서를 바라봤습니다. 에서에게는 늘 파멸을 몰고 올 것 같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에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서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우리가 핫도그 단톡방에서 나오고요. 교회를 옮겨서 서로 안 마주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급진적이면서 평범한 환대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때를 나눴던 이유는 뭔가 완충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아내 속에 가시지 않는 불안함과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야곱이 바뀌죠. 우리가 조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대를 보내고 제일 뒤에 오려고 했던 야곱이 형이 막상 나타나니까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들의 관계 회복 속에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복음적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왕따 당하고 등 돌림을 당하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 물리적 친밀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회복은 방어적인 고립에서 복음적인 환대로 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호화로운 선물로 평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시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안아주는 회복의 기적을 맛보는 야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위협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만큼은 야곱과 에서의 이 모습 속에서는 야곱이 가해자이고 에서가 피해자였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가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회개,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용서, 에서가 동생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용서와 회개가 만나는 곳이 화해의 테이블이라고 우리 히블 목사님은 내리용서라는 책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야곱이 레스토레이션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에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레스티튜션을 하려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저가 그 고민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 그 자녀한테 내가 이제 답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답을 보내야 할까 하고 막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진정한 환대, 복음의 환대, 가스포 하스피탈리티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에베소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32장과 에베소 2장을 대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가 하나님에게 주먹질하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자에게 대들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0: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먹질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일까요? 이 스토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에서가 피해자였는데 에서가 선물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물의 방향은, 복음 안에서 선물의 방향은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이 형이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당이 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인 형의 폭력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주적인 폭력과 인간의 폭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그 폭력적인 것을 스스로 다 흡수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종처럼 낮춰서 가해자였기 때문에 에서의 영역에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형에게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진 세상으로, 가해자의 영역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그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에 내다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쌓아올린 담장들, 막혀버린 우리의 관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막힌 담을, 둘이 갈라져 있는 우리를, 멀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는 그 환대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움직이시는 복음적 환대의 풀스텝을, 그 희생적인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0: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방송 중에 전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저를 기억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벽기도 다녀오는 길에 잘 들었습니다. 7시 출근하면서 들어요. 혹은 메시지 성경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기억도 편견도 없으시고 그저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하늘입니다. 하늘 두 글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하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기억되는 오늘 FM 98.1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남겨주시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외롭지 않음은 주께서 나의 사는 곳에 계심입니다. 외롭다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소서. 사람이 많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슬픈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외로움은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광야에서 홀로 두려웠던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듯이 오늘 나의 하루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고백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못할 때에 자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하소서. 잘할 때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을 갖지 말게 하소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움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 주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하늘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하늘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하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하늘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지나가셨겠네요. 6864님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극동방송 근처 대로변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비 오는데 안전하셨길 소망합니다. 5025님 우리 집 밥에 하늘이 참 이쁜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 오는 하늘도 참 예쁩니다. 9810님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에게 환난 중에는 요새같이 지키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응답의 때를 맞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온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하늘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오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하늘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하늘이라고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093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큰아들의 끝없는 방황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른 가족 품에 안기길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3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하늘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슈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슈사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온전한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하는데 2천만이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 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제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우리를 변화해 주는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제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마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풍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간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혜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이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취약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불을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것도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천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에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 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본인이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령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종이 목사님께서 학생 붕회를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니까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다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요.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이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인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 있어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는 저 구석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천례역정 등 신앙서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개판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로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역에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봉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국민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일 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하늘이고요. 지금 샵 공급 81번으로 하늘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해주세요.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에도 빛나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하늘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하늘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출석 단어 하늘 두 글자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빛나는 오늘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편견도 없으시고 그냥 그저 내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기억했으면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을 보기가 조금 힘든 날이긴 한데요. 맑은 하늘은 맑은 하늘대로, 비 오는 하늘은 비 오는 하늘대로 참 아름다운 오늘입니다. 오늘의 두 글자는 하늘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0: 살리는
1: 말씀. 살리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주 동안 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를 통해 하나님을 또 네. 보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철들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죠.
1: 네. 네. 이제야 알았어요가 네. 잊혀지지 않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지.
0: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네. 알기는 알 거예요. 그죠?
0: 네,
1: 교회가
0: 알죠.
1: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
0: 그렇죠. 몰라서 안 하나 뭐 이런 거죠.
1: 구체적으로 네네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네. 살펴보게 될 텐데요.
0: 네.
1: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0: 네.
1: 34절에서 네.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걸 답으로 해도 되나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입니다. 이곳.
0: 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이잖아요.
1: 네.
0: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막 응급처치를 했어.
1: 네.
0: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분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 거기가 어디냐는 거지. 뭐 호텔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1: 모텔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여관일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과연 네. 성경에 네. 뭐라고 표현했는지가.
0: 그렇지. 그렇지. 실은 조금 이게 우리말 번역하면서
1: 네.
0: 약간 이제 사람들 상상에 우리식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좀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게 좀 있을 수 있는 언어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뭐 술을 팔고 막 그런 그렇지. 곳이었나?
0: 주머 이런 거 있잖아.
1: 자, 정답.
0: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샵 0981 네.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모 한 게 이 네. 주자인가요?
0: 그 맞습니다.

0: 자, 살리는 말씀 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입니다. 네. 자, 이곳은 어디일지 샵0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1: 네.
0: 이 단어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살려주십시오.
1: 근데 일단 이제 뭐 빌드업이라고 할까? 네. 이제 좀 그게 좀 필요한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 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영웅적 행동.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자.
0: 네.
1: 그래서 사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나눔을 하거든요.
0: 네.
1: 그 영웅이죠.
0: 보통은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죠.
1: 근데 오늘 저는 공간에 좀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0: 아, 공간.
1: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 당신 제사장이나 저기 레위인처럼 뭐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정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은 모른 척하고 심지어 원어에는 알고 피해갔다예요.
0: 아.
1: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지나가다 그래도 못 지나가고 도왔을 건데
0: 네.
1: 미리 보고 나 저기로 갈 수 없어 하고 빙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안 되지 않냐.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0: 많이 했죠.
1: 그렇지. 근데 이제 오늘은 그보다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어떤 공동체의 얘기를 하며 공간에 대한 얘기, 장소에 대한 얘기.
0: 와.
1: 뭐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 대한 얘기겠죠.
0: 그러니까 이 공간을 교회로 생각하면 그렇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난 거야. 그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0: 네.
1: 몸 따로 뭐 예수님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회를 만난 거와
0: 그것이죠.
1: 똑같은 거예요.
0: 네네.
1: 그러면 교회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야 돼. 그 교회를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데
0: 아.
1: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공간인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공동체로 본다면 그 공동체를 만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근데 잘 살다가 상처받고 튀어나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의미로 제가 어떤 이곳에서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의 상처를 싸매준 그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태워가지고 데려간 곳 바로 어디냐. 오늘 본문의 주막. 그러니까 흔히 여관이라고 당시에 어떤 여행객들.
0: 나그네.
1: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응급처치는 길거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치명적인 위기를 넘고 진짜 생명이 살아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막이죠. 이곳이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이런 그때그때 잠깐 치유하고 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0: 진짜 살아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영적 트라우마 센터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이 완전히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도록 뭐 충만해지고
1: 네.
0: 뭐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서 다시 갈 길을 가게 되는 곳이 하는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의 교회가 예를 들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영적으로 뺑소니 당한 거야. 근데 그 영적 뺑소니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유가 되냐? 그 좀 뭐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주막이 되려면
1: 네.
0: 이게 차별이 없어야 돼.
1: 아.
0: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아가페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1: 네.
0: 예, unconditional이야. 예, 자격을 안 따져야 돼. 야, 의사만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의사도 오고 환자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여기 주막이라고 오늘 뭐 지금
1: 정답으로.
0: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딱 이 사극 같은데 주막 딱 생각하잖아요. 맨날 그 싸움하고 막 그러고.
1: 주먹 술 한 병 갖고 올
0: 옆에서 옆에 손님하고 왜 쳐다봐 이러면서 싸우고
1: 네.
0: 그런 곳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가지고요. 여기서 주막이라는 말의 원어가 판도케이온이에요.
1: 판도케이온.
0: 도케이온인데 판이라는 게 모두란 뜻이에요.
1: 모두.
0: 그다음에 도케마이, 데케마이, 뭐 도케마이 하는 건데 영접하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모두를 영접하는 거군요.
0: 그래서 직역하면 조건 없이 다 올 수 있는 곳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사회 정결법이 엄청 그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잣대를 보면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쓰러진 사람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나까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게 친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피 흘리는 자를 외면하는 거예요.
1: 아.
0: 그 하나님이 벌 준 거를 내가 고치면 어떻게? 이런 논리죠. 근데 이제 판도케이오는 달랐던 거예요. 여기는 출신 성분이나 재산 지위 심지어 피를 흘려서 부정해진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따졌으면 우리 민족도 구원받았나?
1: 그러니까.
0: 저 유대인들만 살아야 되는 거라며. 이게 너무 율법주의에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이게 열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하는 그 뭐 드라마 있어요.
1: 네.
0: 저는 이 제목부터 치유가 있는 제목이에요.
1: 아, 그랬군요.
0: 아니, 정신병동이라고 아침 안 오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라고 해가 안 뜨냐고.
1: 그렇죠.
0: 그 의미인데 이 드라마 보면요. 명문대 나오고 뭐 평범한 직장인도 나오고 워킹맘 혼자 또 애 키우는 엄마 이런 분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다 멀쩡해 보여. 밖으로 있을 때는 다 괜찮아. 그런데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야.
1: 아.
0: 드라마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 정신병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위로를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절대로 비난을 안 해요.
1: 어.
0: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아팠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야. 정신병원에는 아침 빨리 오거든요. 왜냐하면 커튼이 없어요.
1: 어.
0: 해가 떠서 아침이 팍 빨리 왔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어떤 사람 우울해 있고 어떤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자 들어주는 거야. 때로는 오해도 받고 네, 그런 어떤 곳 판도케이온인 거죠. 그런데
1: 아.
0: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치유라는 게 회복이라는 게 야 너 이 수술 좀 하자 하고 예? 메스 들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조금 먼저 안아주는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치유하는 거야. 드라마가 위로하고 이건 뭐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모든 사람은

0: 이게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끝났는데 그 드라마 보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이. 나 당신 존재로 의미 있단 말이야. 가치 있단 말이야. 너무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우리가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좀 경쟁으로 밀어넣어.
1: 네.
0: 교회 가서 전도 확 많이 못하면은요.
1: 주눅 들잖아요. 난 한 명도 못했다.
0: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함을 뽐내는 어떤 그런 자격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종교 전시관이거든요. 야, 멋지지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정말 붕대로 감아주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주고 그런 영적인 판독회의원이
1: 네.
0: 돼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야 여기에 누구나 와서 치유되지. 딱 오자마자 저 사람 문제 있네. 그렇게 눈 흘겨보면 좀 그렇잖아요.
1: 그럼요.
0: 이 얘기를 제가 실화인데
1: 네.
0: 이제 여성분이 계셨어요. 뭐 젊은 여성분인데 이분이 좀 삶이 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술 장사하는 집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술도 팔고 뭐 이런 분인데 근데 이제 어떤 남성분이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1: 네.
0: 그래가지고 이분을 거기서 빼와요. 뭐 빚들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다 갚아주고 그리고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시골에 가요. 지방으로. 지방에 가서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살면서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큐티 같은 걸 하는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성분이 자기 얘기를 한 거야.
1: 네.
0: 그 여성분 나 원래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한 거야.
1: 아 걱정되는데요.
0: 네. 안 봐도 알겠죠.
1: 네.
0: 그다음부터 자기만 오면은 사람들이 싹 피하면서 쳐다본 저 여자.
1: 그러니까.
0: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두 분이 또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이 교회가 그랬냐고 상관없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1: 아멘.
0: 안아주고 품어주고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1: 그럼요.
0: 그런 교회 살리는 교회 판독회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첫 번째로 그러려면 자격 조건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환대하라.
0: 네.
1: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주막을 만나봤습니다.
0: 그렇죠.
1: 자, 살리는 말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극동방송이 판도게이온 모두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답 주막이었는데요. 주막으로 이행시 남겨주셨습니다. 주막 주인이여 이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시오. 여기 데나리온 둘이오.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죠? 정말 대단한데요. 5025님은 주막으로 쓰고 우리 집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9277님 오늘은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484님 어제 조그만 텃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아침에 내리는 비로 엄청난 수확이 기대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그 고구마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415님,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얼굴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4203님, 사연 소개해드렸죠. 오늘도 샬롬, 출근길이 항상 즐겁습니다. 왜? 창원 극동방송 때문이라고 3524님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답은 주막이었고요. 2850님께서는 주님의 오두막이 줄여서 주막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네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빛나는 가족들은 번뜩이는 지혜로 이렇게 주막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하늘입니다. 아까 그런 표현 해주셨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하늘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하늘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비 오고 흐린 날 여러분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합니다.

시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네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 맞추어라.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을,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애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편에서 3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영적인 무지는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네,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오고 난 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인 암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까지 가듯이 자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처럼 영적 생명의 치명적인 병이 자기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든 자기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기의를 추구하며 자랑하며 붙잡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암을 증상을 통해서 알아차리듯이 자기의라는 이 영적인 암에도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상들을 통해서 자기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에 나타난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상이 바로 겸손과 감사의 실종입니다. 자기의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가 아무리 겸손을 가장하여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속성상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은혜와 자기의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자기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독보선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합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은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는 우리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죄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소유한 사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 즉 첼렘, 하나님의 형상 찾지 않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와 세리를 비교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자기의 행위와 세리의 행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토색이나 다른 속에 빼앗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 충성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자기의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그 사람만 모르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추한지를 압니다. 자기의는 자기와 자기 행위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두 번씩 금식한다. 소득의 모든 십일조, 바카 해양 근처의 십일조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재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의를 소유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를 소유한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결국 자기의 결정적 열매 중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대적한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0: 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재성, 우리들은 자기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암에 걸리면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자기의라는 영적인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은은 소멸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감사는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는 자기 의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침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집 교회는 작고 뭐 주일학교에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때인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던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 되었네요. 벌써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성화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지는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뭐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러고 좀 권유하고 있죠.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0: 모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박은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가 살리고 사랑이 세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4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살리고 사랑이 세운다. 다시 한번 더요. 은혜가 살리고 사랑이 세운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전도와 또 많은 성도들의 그 땀과 헌신으로 교회는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과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프로그램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아주 우리 교회 색깔을 잘 나타내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교회만 부흥하고 또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또 오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를 함께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소수의 리더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몸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며칠 전에 개봉한 영화 군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좀비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제목에 제가 꽂혀가지고 군체, 제목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좀비 이렇게 영화에 답게 그런 제목을 하지 않고 군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개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아내와 시간을 내서 아내에게 제발 사정을 갖고 같이 봐달라고 혼자 극장에 앉아있으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체라는 건요, 각각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것 같은데 마치 좀비들이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듯이 움직이는 집단 본능을 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시각의 좀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좀비들은요, 각각 좀비들 나름대로 그렇게 본능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에 의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비들이 막 제가 흉내를 내고 싶은데 좀비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큘라처럼 목을 캬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좀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정지 화면으로. 그때에 이 좀비들이 뭔가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들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군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이런 집단 이성, 본능, 군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그런 좀비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 같은 우리가 몸이 되어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연결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좀비들이 뭔가 힘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이어진 그러한 표현하기 좀 그런데 뭔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군체 같은 그런 집단 이성이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되므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주님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로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푯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믿음의 고백이요 또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도 더욱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장 먼저 서로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왜 당신은 옆집의 순이 엄마처럼 하지 못하냐고 왜 당신은 옆집의 영철이 아빠처럼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자라납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결과 결합입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몸과 같은 지체 그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함께 연결될 때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온 세대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온 세대 예배, 그것은

신앙이 세대를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 율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더 열심히 아이들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정무일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서 교회에 오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몸을 빨리 회복하려고 오늘 여러분 복귀 잘했죠. 율동을 막 하나님 올려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한 순수해지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인내와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배우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온 세대 예배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보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혹이라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내 부모님의 모습이라도 우리 귀한 아이들 예쁘게 봐주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조금 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할머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세대, 허리 세대가 더욱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연결되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찮아도 묻는 것입니다. 바빠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는 것, 약한 지체를 끊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러한 실천으로 동행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동행교회 사역도 바로 이런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무릎이 아팠다고 여러분들이 아팠습니까? 물었을 때 어땠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이웃과 교회들을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를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진주대강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결될 때에 많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결국 그 교회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 연결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대도 연결될 때 믿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 연결될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세워집니다. 아멘.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다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 또한 맡기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귀한 분량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얼굴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일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식탁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깁니다. 마르다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군가 섬겨줄 때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식탁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른 은사와 각자의 은혜의 분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좀 안 한다고, 누가 좀 못한다고, 누가 좀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저처럼 입고 딱 나타나면 무슨 양복 그 모델 같아요. 그분은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요 탁 양복만 옷 매무새만 늘 만집니다. 하면서 벗어. 이 일이 본인의 일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게 얄미웠던 거예요. 우리는 가서 국수 삶느라고 팔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땀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일하고 냄새 나고 그런데 이분은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서서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호영남 성시화 대회에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요 한 10명이 되는 여성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겠죠 한복을요 전부 다 맞췄나 봐요. 똑같은 색으로 뒤에는요 후광처럼 쫙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쫙 썼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성우가 온 줄 알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야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까만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닦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습니까? 다 마음이 다를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편한 옷이에요. 이게 마음에도 안 맞고 그죠? 말도 안 되고 좀 이런 내게 그런 걸 시키면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맙시다. 깍두기 좀 크기대로 못 쓴다고, 예? 엇설기 좀 잘 못한다고, 여러분 좀 너무 핀잔 주지 마세요. 우리 아까 부부 기도했는데 유현주 성도가 집에서 이거 잘 하겠어요? 그걸 바라면 우리 하동훈 성도는 집에서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냥 그때는 짜든 뭐 맵든 그냥 맛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잘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젊은 집사가 잘 못하면 한번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잘 가르치고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처음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보고 아주 능숙하고 아주 노련하고 아주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여기 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설익은 그런 목사일 뿐입니다. 이제 배워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여기 나와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온 세대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여기십니다. 청년들의 헌신도 이 청년들 때에만 할 수 있는 이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합니다. 어르신들의 오래된 믿음의 걸음도 힘들지만 그렇게 엇박자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이 박수 소리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조부모는 조부모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동행교회 사역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서 시간이 되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동행교회로 가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행교회 가서 한 명도 다치는 것 없이 많은 이웃을 전도하고 같이 그 외로운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함께 동행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라고 덥고 또 힘든 일을 그렇게 자진해서 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으로 때로는 가서 참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치며 또 땀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동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들이 일어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사랑으로 움직일 때에 비로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교회입니다. 청년들도 교회입니다. 부모도 교회입니다. 어르신들도 교회입니다. 새가족도 오늘 환영가족도 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픈 성도 지금도 병상의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도 우리의 교회입니다. 작은 섬김을 하는 성도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세워집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진주대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